네, 괜찮은 아침 인터뷰 이후에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렸습니다. 앞선 찬양 쓰리 테너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찬양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가 있습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에서 준비한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음악적으로 화려하고 기교를 잘 부리는 그런 분들의 음성도 물론 너무 좋지만, 가끔은 정말 삶의 관록이 그대로 녹아들어간 분들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냥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심지어 우리 합창단 분들은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셔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면 얼마나 눈물 나고도 은혜로울지 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인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좀더 이어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또 순서로 함께했죠. 수많은 찬양과 또 장로님들이 준비하시는 찬양의 무대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또 빚어 가시는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정말 비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땅에서 방주를 지은 것도,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도, 심지어 6바퀴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도, 모든 순간순간이 이 사람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쓸모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기적을 열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낼 하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옥죄어오는 것 같고, 점점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문이 열리는 마지막 열쇠를 준비해 두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끝곡 올려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들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왔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면서 아담이 그 동물 새들 각각 부르니까 그 부름이 이름이 되었죠.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이죠. 그리고 아담이 외로워 보여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처음 보았을 때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여자라 부르리라 해서 그때부터 여자라고 불러줬어요. 남자, 여자, 이시, 이샤,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 여자인 이샤는 남자인 이샤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떠남은 등 돌리고 떠나는 부모를 모른 채 하고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였다면 이제부터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연합이에요. 어떤 연합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두 장의 종이를 풀로 딱 붙였을 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됨, 연합을 원하실까 할 때 저는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단 한 부분, 한 요소만이 아니라 그 전인격적인 것이 무엇인가? 지정의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 오늘 부부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지정의의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의 연합이에요. 지는 생각이죠. 여러분 점이 찍혀서 그 점이 찍히고 찍히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이 되면 원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 내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편을, 아내를 천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원수로 보십니까? 어떤 남편은, 어떤 아내는 배우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집에 나의 최고의 원수가 살지 않는가. 그런데 누구에게는 천사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원수로 보이는 거죠. 아담을 보게 되면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보겠다고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 의미는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이다. 당신이 곧 나의 전부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랬던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여자라 그래요.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와가 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를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죄 짓게 만든 여자로 보는 것이고 이는 무슨 짓이에요? 죄 짓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자는 마귀입니다 라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 뼈 중에 뼈가 되었다가 한 장을 넘기니까 최고의 원수가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로 오염되기 전에 내 아내, 내 남편은요, 최고의 천사였고 배우자였고 돕는 배필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물들어지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지니까 내 배우자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와 같이 살고, 죄로 충만한 사람은 원수와 같이 산다.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 배우자가 천사로 보일 수도 있고 원수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삶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라도, 똑같은 시련과 고난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한 커플 중에 열의 여덟은 후회를 한대요.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대부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격이 맞는 부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여러분 보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 배 속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책처럼 화성에서 남자고 금성에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생각의 결합을 위해서. 근데 이 생각의 시작은요,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아내를 천사로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연합은요, 결국은 결혼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였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갓 결혼한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라면 이 방향성을 잘 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결혼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행복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된다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건강, 물질, 사회적 명성,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에 취합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면, 그러면 그 거룩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맞춰진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문화대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합, 지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부부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연합, 생각의 연합, 후에는 정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지정, 정의 연합.

마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연애할 때는 감정적인 사랑을 하죠. 가슴 뛰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뛰는 것은 평생 뛰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평생 뛰면 죽어요. 부정맥으로 가슴 뛰다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술이고요, 능력입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에리 프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배려이고 책임이고 이해이고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배려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책임이죠. 내 남편이니 내 아내이니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고, 그리고 내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바꾼다고 하면 절대 바꿔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기술을, 사랑의 능력을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온유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을 쓴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신혼부부 때 신방을 갔어요. 노부부 신방을 갔는데 남편 대신 성도님이 오랜 투병 생활로 침대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랜 투병 생활로 이렇게 신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변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놀랬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마쳤어요. 그 모습을 다 옆에 있던 아내, 성도님이 다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창문을 열면서 환기를 시킨 후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 카인 아이드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마치 이것이 카인 아이드만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결혼이구나.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그 신혼 부부에게 늘 동일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서약을 할 때 당신의 남편이 10년이 지나 배가 불룩 나오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서 숟가락으로 시려를 먹으며 침대에 그 시려를 흘리고 먹던 시리얼 숟가락으로 등을 긁는 그 남편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당신에게 침대에서 시리얼을 먹지 마라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시끄럽게 밥 먹는 것도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몸매도 처녀와 같은 몸매가 아닌 그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서약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아내가 요즘 저한테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라 그래요. 연애할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들리나 봐요. 예전에는 참 맛있게 먹어서 보기 좋다. 이게 결혼하고 지나니까 이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 그것이 사랑의 기술이고요. 사랑의

예, 능력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죠. 배려가 되어야 되고 책임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노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퇴임 후가 더욱더 아름다웠던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있었죠. 지미 카터. 헤비타트 운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분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영부인도.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시간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굉장히 약속 시간에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아내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니까 또 이제 여자분들이 또 외출을 하면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너무 못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의 생일 때 카드를 썼대요. 카드를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약속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라는 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받은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했던 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쁜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부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내게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성숙된 사랑을 통해 마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의의 연합. 의는 삶이죠. 부부로 연합될 수 있을까, 연합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물질의 연합이에요.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당연히 물질이 연합되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갓 결혼한 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써서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수입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 아내와 함께 써야 될까? 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젊은 부부 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엑셀 부부로도 해요. 엑셀표 아시죠? 엑셀표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수입, 아내의 수입 통계를 내고 그리고 공동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그 공동통장에 넣어가지고 생활비는 공동생활비로 쓰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는 그래서 남편이 돈이 얼마 있는지 아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터치를 안 해요. 물으면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한다. 돈을 모아서 효도하거나 아니면 당신 부모님 당신 알아서 하고 내 부모님 내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가요. 이러한 부부들이 오늘날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부입니까? 아니면 동거인입니까? 동거인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연합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연합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뭡니까? 몸의 연합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5절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음행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 분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인 것 동시에 남편의 것, 아내의 것이다.
자기 것이라.

라고 주장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방하지 마라. 오직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적용하셔야 돼요. 분방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계시죠?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결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첫 단추와 끝 단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끝 단추가 뭡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왜 없어요? 살다 보면 왜 트러블이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첫 단추이자 끝 단추가 되어져서 그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찢겨 있어요. 상하 있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피투성이처럼 보여요.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위태위태한 가정을 붙들고 그 가정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뭐 결혼한 지 세 가정,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는 이혼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거는 사회예요. 세상이 만드는 잘못된 문화죠. 사탄의 전략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울에 자가 있는 김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아마 대상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수상 소감에 이런 얘기를 해서 감동되어져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름이 김낙수예요.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 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수라는 이름처럼 떨어지는 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집도 날리고, 잘못된 투자로 집도 날리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쫓겨나는, 명태인데 쫓겨난 것이죠. 쫓겨나서 자신이 받았던 그러한 퇴직금도 다 날리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낙수죠.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지만은 않았던 거죠. 사라지지만은 않았던 거죠. 떨어지는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옆에 있던 아내 때문이었다. 낙수야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살렸다라는 그러한 소감을 해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시험이 없었겠어요? 상처가 없었겠어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 위기, 상처, 고통 때에 저를 지탱해 줬던 것은 제 옆에 있었던 아내였거든요.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고 때로는 일침도 가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나갔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는 거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돕는 배필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돕는 배필로서 지정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프레이즈갓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붉은 장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담벼락을 타고 흐르듯 피어있는 장미들 어떤 곳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박애란 시인의 착한 낭비라는 시인데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 소중한 피, 시냇물처럼 흘려버려도 좋고 세숫물처럼 쏟아버려도 좋아. 소중한 피를 흘리고 쏟아도 좋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 말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길가에 핀 붉은 장미를 보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다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절 속에 담아두신 아름다움도 좀 더 기쁘게 누려보면 좋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유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의 편곡 버전이었는데,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행복해지는 찬양으로 오늘 같이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만의 이 기쁜 교제의 비밀. 이것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길 걷다가 장미 때문에 길을 멈춰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래요. 요즘은요, 담장마다 이렇게 장미가 삐져나와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곳은 붉은 장미가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느낌으로 있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한두 송이씩 있기도 하고, 아, 길에서 이 장미를 만나게 되니까 괜히 한번 멈춰 서서 보게도 되고 사진도 찍게 되고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들도요, 피어 있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예쁠 때 마음껏 봐줘야 되고요. 향기 날때 가까이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쁨들. 햇살, 바람, 이 계절, 꽃 한 송이, 또 찬양 한 곡에 울컥하는 마음까지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장미가 지기 전에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은 저장이 안 된대요. 나중에 꺼내보려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에 오늘 꼭 감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였습니다. 또 앞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합창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은 같이 부르면요. 항상 이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먼저 가신 길이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요. 정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곡입니다. 우리 삶이 조금 낯설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사에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보라 라는 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낯선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은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2413번님이요. 아파트 담벼락에 따라 핀 장미를 봤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잠깐 서서 사진을 찍으셨대요. 바쁘다고 계절도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장미를 보면서 잠깐이나마 또 행복하셨던 기억을 주셨네요. 저도 며칠 전에 너무 예쁜 장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름 모를 주택에 그 담벼락에 있는 장미가 너무 예뻐서 막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작은 행복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복은 저장이 안 되고 지금 누리는 거다라는 말을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7782번님이 늘 미래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이렇게 숨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네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겠다고.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큰 복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요즘에 자주 생각나고 또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요. 4224번님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이따가 들어볼게요. 4887번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오네요.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또 내일은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 꽃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꽃에도 다 시기가 있잖아요. 또 질 때 되면 지고 또 새로운 자연 만물이 또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해주는 시기가 오겠죠. 4034번님 샬롬 힘찬 라디오 반갑습니다 라면서 저는 레위기 6장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울림을 받아 중단했던 필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 시간 피디님 고운 목소리로 충전받고 있다고 소원 찬양도 신청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는 내용이 있었군요. 레위기에서 보통 통독이나 필사를 중단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는 진짜 위기 레위기인데 또 레위기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필사를 시작하셨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덜 바빠지면,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미루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에 맞는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에 맞는 복들 꼭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붉은 장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붉은 보혈,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또 기쁨 누리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은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저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성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리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담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0: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소망지의 교회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사랑합니다.
0: 5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목사님?
1: 네, 저도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잘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 5월 마지막 주 또 새 생명 축제 앞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도 또 큰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0: 아, 네. 교회가 전도로 뜨거워지는, 영혼 구원으로 뜨거워지는 교회의 이야기들 또 종종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극동방송도 네. 지난 4월에는 호남권에서 5월에는 5월 10일은 대구에서 네. 영남권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기도 하고 재결신하기도 하는 할렐루야.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었는데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네. 우리가 뭐 기도 제목 이렇게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네. 그 제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거. 그리고 만난 사람들도 우리 안에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만하다. 아멘. 라는 이야기들이 더욱더 커져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소망의 기도 첫 기도는 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간구하는 기도를 아멘. 목사님의 기도로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네. 기도.

0: 기도하죠.
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울산국 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0: 아멘.
1: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의 결핍과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적 상황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신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정말 목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나 이거 기도해주세요 라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통해 결국은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 이루어진다고 획 돌아서서 나 기도 안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안 보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 샵 3927번입니다. 앱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클릭하시고 앱에 소망의 기도 사연창에 사연을 써주셔도 저희가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익명을 보장받길 원하신다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무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떤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다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매일매일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만하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충만 찬양 듣고 돌아와서 같이 기도할게요.

0: 24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1: 네네.
0: 참잘안 되는 것
1: 네.
0: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24시간 예수님으로 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1: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또 선택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0: 맞아요. 그것도 간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잘 접붙어 있었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10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거예요. 혹시 계속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은 더 보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 사연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0300번으로 사연 주셨어요. 예수님과 좀 많이 멀어져서 신앙생활도 동떨어지고 교회도 나가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런 성도입니다. 최근에 일이 생겨 하나님께 매달리며 다시 기도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 없어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많겠죠, 목사님?
1: 아, 그럼요.
0: 네. 별일 없으면 자꾸 믿음 생활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
1: 맞습니다. 뭔가 우리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0: 네.
1: 뭔가 방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데, 우리 0300님, 아직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0300님 위해서

0: 한번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 주님과 멀어졌던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도 결코 나 홀로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늘 품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 또 이와 같이 삶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의 고난 앞에서 참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조명하고 또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제로그라운드 같은 그런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 그 막다른 벼랑 끝에서 탕자는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그 아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방송에 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 식어졌던 영성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힘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는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명으로 사연 주셨어요. 사위 올해 나이가 마흔입니다. 어제 방광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오늘 서울로 가서 검사하고 수술 결정하기 위해 서울을 올라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와 수술이 또 정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위에게 두려움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또 익명으로 사연 주셨는데 우리 또 젊은 40대
1: 40세 사위,
0: 네, 40세 네,
1: 딱 마흔인 거죠.
0: 네,
1: 사위가
0: 사위 되셨는데 또 딸과 사위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1: 네.
0: 가슴 절절히 다가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위가 이렇게 40세인데 어제 또 방광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오늘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위기와 고난 속에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던 혹은 또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소원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나이의 숫자에 여의치 않고 또 모든 것 아버지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사위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0: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손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해 주시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순간순간마다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과 건강과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반드시 아버지의 뜻하심이 소중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상실하여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되고 유익한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좋은 결과 또 들려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오늘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왜 이렇게 눈물을 훔치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저희의 기도 사연인 것처럼 간절히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547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지럼증 증상이 있어서 또 병원에서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마음까지도 나약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셨어요. 목사님, 네.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이 오히려 마음이 심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픈 분들, 큰 일을 겪고 있는 분들 막 할 때 우리가 밥을 챙기잖아요.
0: 네, 네.
1: 그게 정말 이 몸에서 또 어떤 정신력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잘 먹는 거 중요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 통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참 죽여달라고 참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5476님 또 이렇게 만성피로 또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1: 맞아요.
0: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생활의 패턴
1: 햇볕도 또, 보시고
0: 네네네 그런 자기 관리가 일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5476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귀한 기도 제목 올린 하나님의 자녀,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먹고 잘 쉬고 또 잠을 잘 자서 면역력을 주님 증강시켜 주시고 주님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연약함과 만성피로 또 어지럼증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생활에서 새로운 그런 건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또 먹고 마심으로 건강하여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귀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의지하고 다시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생명 전하고 아버지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육체를 강건케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630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년 전 파킨슨병을 확진을 받고요. 일을 하다가 몸이 힘들어 이번 달부터 일을 쉬고 있습니다. 잘 치료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어요. 목사님 아까 우리끼리 찬양 나갈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0: 맞아요.
1: 그 일상이 사라져 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0: 맞습니다.
1: 했었는데,
0: 네.
1: 정말 2년 전에 병을 확진받고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이 마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육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0: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301 하나님, 2년 전에 이렇게 파킨슨병 확진을 받고 주님 몸이 힘든 가운데서도 또 삶을 감당하고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이번 달부터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할 수 있는 노동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주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육삼 공하나님, 하나님께서 또이 잠시 쉬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더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였습니다.
1: 아멘.
0: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 아멘.
0: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일을 하여도 먹어도 마셔도 쉬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저 우리가 육신의 삶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건강한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이후에 건강 주시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1: 아멘.
0: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기후의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6132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중보 기도로 회복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모든 청취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구역 식구 중에 아이들 3명, 그리고 한 부부의 가정이 뜨거웠던 신앙이 어려워져 잠시 교회 생활을 내려놓고 싶다고 한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 또 사업 문제로 인함이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주님께 향하던 뜨거웠던 첫사랑이 이 부부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구역장님이 이렇게 구역원을 위해 보내주셨네요.
0: 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고 또 주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방금도 기도했고 또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일들이 마주치면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6132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 6132님, 특별히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구역 식구가 참온 가족들이 뜨거웠던 신앙, 열심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업 문제로 인해서 주님 낙심한 가운데 이상 한달 넘게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것도, 우리의 서는 것도, 우리의 모든 멈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 한달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 주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0: 찾아가 주시고 그 다친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물질보다 사업보다 또 어떤 그 무엇보다 어쩌면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참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반드시 상한 영혼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첫사랑만 회복되겠습니까, 목사님?
0: 네.
1: 어려움을 지나고 하나님 앞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땐 그
0: 네.
1: 믿음의 단단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더욱더 뜨거운 가정이 되기를 저희가 네. 끝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6132님도 같이 기도해요. 3024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95세 할머니 최필선님, 돌아올 탕자, 동생 강민의 가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95세 할머니 최필선 할머니께서
1: 네, 할머니를 네. 위해서 그리고 네. 동생 가족도 네, 돌아와야
0: 네.
1: 되나 봐요.
0: 아, 네. 네. 우리 어쩌면 우리 할머니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동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24님 또 이렇게 사랑하는 할머니 우리 최필선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95세가 되도록 우리 할머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최필선 할머니에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그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돌아올 탕자 동생 우리 강민의 가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024님 영혼을 향한 갈망을 두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갈망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여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굳은 심령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반드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반드시 주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꼭 응답 사연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31분 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09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울산 소망교회는요, 무료급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년째 쉬지 않고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전도의 열매로 80대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나오신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급식 담당인 제가 더 하나님께 성실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할렐루야.
1: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래 우리 109 하나님 또 무료급식을 통해서
1: 네.
0: 참 전도하시고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고 열심히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109 하나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구원 역사를 위해서

0: 또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몸된 교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80대가 되신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고 참으로 모든 예배에 열심을 품고 주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공구 하나님이 참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원히 돌아오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주님 따뜻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인생의 황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길에서 참으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늙는 것도 사망도 걱정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잠시 왔다가 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섬김과 또 그 모든 희생과 수고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상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이 많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간증을 주시고 주님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소망의 기도. 오늘 기도의 사연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0: 할렐루야.
1: 정도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목사님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 두 분의 기도를 그냥 같이
0: 네네.
1: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950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안녕하세요. 신랑 이번 달 월급이 정상으로 들어와서 21일 다 낼 수 있게
0: 네.
1: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0: 네.
1: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게
0: 네.
1: 월급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면 매번 이렇게
0: 맞습니다.
1: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잖아요.
0: 네네.
1: 보내주셨고 우리 기도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9215번
0: 네.
1: 이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의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드렸는데
0: 네.
1: 기도해 주셔서 5월에 일이 충분히 공급되셨다고
0: 네.
1: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그런데 겹쳐있는 날들이 좀 있어서
0: 네.
1: 시간에 묶이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0: 네.
1: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0: 네.
1: 목사님 이 두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9507님 사랑하는 남편이 이번 달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달 매달 아시지요. 감당해야 될 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긍휼하심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9215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5월에 또 일감을 충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두 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제와 생활과 환경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가 주시는 또 하늘의 위로와 그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정말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 오늘 다 방송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저희 중보기도단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저는 강세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십니다.

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19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선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이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성정체성 관련 학습 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과 자발적 위원회 사역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선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청은 어제 발표한 목회 서신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교총은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치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각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치

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민을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의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어제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막한 총회에서 이종만 신임 총회장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은퇴 목회자 복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림제일교회 황재돈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성결대 설립자인 고 영암 김응조 목사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려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성 총회는 사흘간의 회모기간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교 비전 2030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중장부 등을 통한 세금 포탈 경위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대법원 패소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번 사건이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권을 통해 무마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청탁 여부를 전방위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신천지 내 2인자로 지목되어 온 전 총무 고모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경위와 정계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조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성정체성 관련 학습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에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사회문제탐구 수업에서 시스젠더와 젠더플루이드 등 8가지 성정체성 개념을 정답과 연결하도록 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극심한 성적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는 성별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남성과 여성뿐이라며 개인의 심리나 느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을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쓰게 한 문항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의 인격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와 교사들이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른 인성과 규범을 함양하는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과 자발적 위원회 사역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성광교회는 출석교인 430여 명 규모임에도 교인들의 자발적 제안과 은사론에 기반해 화장실 청소부터 큐티 사역까지 무려 60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판을 깔아주면 평신도가 은사대로 자비량 사역을 이끄는 이 모델은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경기도 새노래 명성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화된 지역 중심의 구역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비슷한 삶의 주기에 있는 교인들을 묶는 연령별 교구 체제로 개편해 소그룹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세드백 교회 등의 사례처럼 평신도 리더를 촘촘히 세우고 이들의 번아웃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미래 소그룹 목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 내륙 지방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올라 덥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확률은 20에서 3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양산은 29도, 부산은 26도, 김해는 2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경쟁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시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0: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이 조금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1: 네.
0: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이게 중국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0: 네.
1: 중국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잖게 충격을 받은 거죠.
0: 네.
1: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 비핵화는 필수적이겠죠.
0: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 내 긴장과 불안이 계속될 텐데요. 또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될 겁니다. 이 피해들은 북한의 주민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또 남북한과 세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북녘 주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북한 당국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우리의 기도로 북한이 평화를 위한 길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부가 변화되고 북녘의 주민들과 우리 남북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기다리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제이미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M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제이미션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1: 네.
0: 이것이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불안과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선결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기도잖아요.
0: 아멘.
1: 그래서 그 기도의 한 줄을 오늘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0671님, 복음 통일의 첫 시작은 오해피데이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경기도 광주 동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0: 네.
1: 늘 응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0: 야, 이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안심이 됩니다.
1: 네.
0: 든든하네요.
1: 0671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점심시간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0: 신청해주신 찬양도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00 성도님, 학원에 들어가는 중에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시면서 출석을 해주셨고 또 충북 괴산에서도 포천에서도 오셨어요.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출석 체크해주세요.
1: 고양시에서 파주로 가는 중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6103님이신데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0: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딱 그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서천에서도 오늘 함께해 주신, 또 광명에서도 오셨고, 전남 고흥에서도 오셨어요. 열무 심고 계시다고. 오늘은 서울은 조금 흐린데, 네. 그곳 날씨는 어떤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운 날씨일 것 같기도 한데, 조심히 또 안전하게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볼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네. 북한 바로 보기 OEP데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출석 인사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기도의 한 줄도 나누기도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누잖아요. 제가 0070님의 이 문자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포천입니다. 앞차의 운전에 너무 열받지만 극동방송으로 극복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사실 이 은혜의 나눔이 참 감사하잖아요.
1: 아니, 운전을 하는 앞차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천천히 가거나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네. 좀 위협 운전하거나 이러면 이런 불편해진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누그러뜨리시고 자 오늘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시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좀 누그러뜨리시고 네. 네 방송으로 은혜 충만하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야, 이 사연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네요. 2년 전에 생일날 해고를 받았던 저는 그때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 네 군데를 나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아시고 또 많은 그때 기도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네. 힘을 전해주신 거예요.
0: 아멘.
1: 네, 이런 기도 제목도 여러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예수 열방의 소망.
1: 아니, 그 찬양 이따가 하고요.
0: 목사님의 찬송을 아까 신청 찬송 있었죠.
1: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소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앞차와의 간격은 한 뼘 이상 멀리셔야 됩니다. 오늘 앞차 때문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네. 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앞에 그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 누그러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원 민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고향 말이 조금씩 나오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알뜰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오늘의 한편 차이니까요. 네. 보기까지 쭉 들어보신 후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셔도 되는데요. 어플로 남기시면 다른 사람들이 쓴 그 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하나와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아까 좀 속상해 보였는데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하셨나요?
1: 마음은 아직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속썩이진 않았는데. 근데 속삭다라는 말은 또 뭐야? 사가버렸다는 말인가?
0: 아니 기분이 어때졌나 궁금해서 한 말인데, 사갔느니 속이 썩었느니, 아유 답답해라.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1: 아, 자기가 쓰는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속삭다. 암튼 그래, 속삭아.
0: 에휴, 아직도 기분이 꿀꿀하면 따뜻한 차 한잔 주려고 그랬지요. 그럼 속삭해 된단 말이에요.
1: 차? 무슨 차? 그럴까?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나?
0: 자, 이 차 마시고 기분이 속삭아줘야 돼요. 알겠죠, 여보?
2: 오늘따라 우리 민수 씨가 뭔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런가 봐요.
3: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오늘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은희의 선물 그리고 요 좀 물리적인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꼭 화뿐만이 아니고도 뭐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이 오늘 석사가 지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0: 하면서 석삭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 네, 이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 두 가지 중에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보기 1번
1: 속썩이다.
0: 속썩다, 속썩이다. 2번
1: 누그러지다.
0: 누그러지다. 차를 주려고 했죠. 차 마시면 기분이 좀 속삭아지려고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근데 조금 헷갈렸나 봐요. 네. 우리 8845님은 속상하다인가요? 어감이 비슷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0: 네.
1: 2859님은 좋아진다.
0: 비슷한 의미예요.
1: 그렇죠.
0: 네.
1: 좋아진다.
0: 자, 석삭다. 석삭다. 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뭘까를 여러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간혹 저희 샵 1069번으로 매일매일 문자 보냈는데 나는 선물 낸다고 하시는 게 조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석사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맞아요. 최대한 석상 까지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0: 네.
1: 석사가 지도록 만드는 선물을 그래도 많이 좀 당첨을 조금
0: 오늘은 그래서
1: 테니까요.
0: 차를 드릴까 싶어요. 어때요?
1: 좋죠.
0: 월동 무차를
1: 무차.
0: 네, 무차랑 저희가 청 제주 청이랑 좀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좀 화 내지 마세요. 저희한테 저희 무서워요. 알았지요? 저희도 한 선물 장점자 한 하루에 50명씩 뽑고 싶어요. 네, 협찬 저 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연락 주시고 자, 석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속썩이다.
0: 속썩이다. 2번
1: 누그러지다.
0: 네, 여러분 예,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참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5869님처럼
0: 네.
1: 단어 차이가 참 크네요.
0: 오늘은 좀 그렇죠.
1: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0: 네. 자, 그래도 저희 힌트를 들으셔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든 내가 오늘 당첨이 안 되더라도 혹은 뭐 속썩이는 남편이나 또 뭐 자녀 때문에
1: 네.
0: 힘이 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석사가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계속해서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1번이
1: 속썩이다.
0: 2번
1: 누그러지다.
0: 자 정답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열방의 소망 박희봉 목사님입니다.
0: 네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 보기 이어갈게요. 예수.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 간의 체육 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 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 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0: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 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0: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0: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0: 예. 자, 북한 선수단에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0: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1: 네.
0: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 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1: 네.
0: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 예.
0: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0: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0: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 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네.
0: 또 민화협동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 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0: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 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1: 예.
0: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 단체의 응원 수요와 응원이 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0: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0: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남 결정이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점은 지금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민간 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볼때 반드시 풀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내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내 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내 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내 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0: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 축구 시합에 북한 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담은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카드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읽는데 1분,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바로 보내주세요.

0: 아멘. 자, 오늘 나눠드린 기도 제목 지금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보고 마음으로 입술로 읽는 것이 우리 통일에 대해, 복음 통일에 대해 기도에 한 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우리 1487 성도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석사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마음 우리도 함께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통일이라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오늘 기도 카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조금 전 이야기한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속썩이다, 2번 누그러지다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화가 났거나 좀 우울함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거.
1: 네.
0: 그리고 막 감정이

큰 이런 기복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 이런 표현을 석삭다라고 하는데요. 1번 속삭이다. 2번 누그러지다. 자, 정답 지금 남겨주십시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편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1: 석삭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누그러지다.
0: 누그러지다. 오늘 문제를 들으시고 아니 부부 사이에 오늘 이렇게 말다툼으로 아, 예? 서로 감정이 상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1: 6771님도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하루속히 곳곳에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엊그제 남편의 상냥하지 않은 말투로 마음이 상한 후에 대면대면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아,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6771님 네.
0: 네, 상냥하지 않은 남편을 향해서 오구오구 그랬어요 라고 해주세요.
1: 오늘 꼭
0: 그러시면 꼭, 네. 분위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1: 아멘.
0: 자, 사그러지다 누그러지다. 자, 북한말이 참 예쁜 표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이런 말들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7040님도 문자를 주셨고요.
1: 네, 아침부터 집사람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꿀꿀했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화해를 극적으로 했습니다.
0: 이야.
1: 오, 어떻게 방송 듣다가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석사가 지고 있어요. 네. 2번 정답이 오늘 저를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0573님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해피데이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저도 석사가 졌어요. 오. 오늘 흐려서 좀 찌뿌둥하셨대요.
1: 네.
0: 하나님 은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분이 석사가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아니 6255님은 밥 먹고 또 무언가 먹고 싶은 마음도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보내주셨는데.
0: 네.
1: 아, 근데 뭐 식욕도 복이죠.
0: 복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고향에서도 또 안산에서도 울산에서도 정답 남겨주셨고, 2번. 네. 누그러지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좀 다퉜는데 조금 전에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오. 와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1: 네.
0: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아내가 아침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하시면서 남편분도 연락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부부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1: 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오늘 하나님의

0: 은혜로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기도를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가까이 하는데
1: 네.
0: 누그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아멘.
0: 이게 은혜가 또 남북 간 사이에도 흐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1: 학원 운영 중에 어제 학부모님으로 인해서 속상했다고 하시면서 속삭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2654님 선물 드리고요. 운전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 또한 저 또한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2번 말씀 들으며 이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2261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0229님 또 오늘 화해하셨다던 2073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우리 0958님께서 남편 말로 제가 제 마음에 화가 자주 생기는데 그 남편이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시네요. 이 시간에 찬양들 드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남편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누그러지는 또더 화목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의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의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의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폐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폐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 예수님께서는 엿장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과거의 엿장수들은 집에 쓸모없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헌 고무신이나 빈병이나 쓸모없는 것들을 받고 엿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엿장수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쓸모없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품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데 다시금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금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좌표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시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전부가 다 땅을 바라보고 다니도록,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요, 머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사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폐품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다시금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변화시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꾸고 변화시켜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 사명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내지 말고, 요나를 보내지 말고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면 가장 쉬울 텐데 왜 말도 듣지 않는 우리를 보내시고 왜 고집 피우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내가 받지 못한 것,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섭섭함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계산법은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성장하게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가 만일 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독립

할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살까지 부모가 엄청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이 4살 이전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4살 이전에 우리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상한 분입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등에 메고 밭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멀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속에 몇 시간만 들어가 있어도 몸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가스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분 그 속에서 3일을 지냈으니 요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벌겋게 또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석학자들은 요나가 머리카락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몰골이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요나의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웃고 조롱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까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처음 도착한 성읍이 마케도냐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강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요나의 마음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은 전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그래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충 복음을 전하려면 3일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3분의 1만 한 겁니다. 우리가 처삼촌 묘 벌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대충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 묘도 자기 부모님 묘도 벌초를 제대로 못하는데 처의 삼촌의 묘를 여러분 벌초하겠습니까? 대충하고 말 겁니다. 그만큼 성의 없이 하고 대충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요나는 지금 전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시려면, 그저 심판하시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니느웨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요나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인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뒤에 중요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하더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더라도 그래도 말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온 세계가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세계에 종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불이 나서 다 타버리기 전에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솥에 집어넣어야 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도 살게 하시고 폐품처럼 부족한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그래도 요나 같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제일 큰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아닙니다. 요나에게 제일 큰 문제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0: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죽은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 오늘도 탁월한 선택 너무 잘하셨어요. 이 방송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끼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끝날 때 라디오 예배를 한다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소개했는데, 라디오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찬양사역자 정자래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라디오 예배하고요. 오늘은 바로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꽁트와 함께하는 보물 퀴즈. 자, 교회 안 다니는 지금 방학생,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방학생들, 오늘 하나님이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잠시 뒤에 꽁트가 이어지고 퀴즈가 나갈 겁니다. 정답 보내시는 분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방학 그리고 무교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우리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방학생들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셔가지고 추첨해서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고 싶었잖아.
0: 야, 이 웃음과 아주 그 노련함.
1: 네.
0: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1: 저도 모르겠어요.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과 함께 이제 꽁트로 여러분 보물 퀴즈 낼 텐데 우리가 꽁트 가운데 정답이 나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될까요, 집사님?
1: 네, 샵 1069입니다.
0: 샵 1069. 이 시간에 전국 방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서울 극동 방송 수신 문자로 네. 보내야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이렇게

0: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극동방송 어플 까셨어요? 핸드폰에?
1: 있죠.
0: 집사님?
1: 있죠.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라디오처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꽁트로 먼저 한번 여러분께 네. 선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요. 자, 무교생, 방학생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5년 쉬고 있다. 그럼 5년 방학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정답 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 지금부터 꽁트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더워. 덥다.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지. 저기 노아 할아버지 계시네. 노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 그려. 잘 지내고 있었나?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드느라 몹시 바쁘다네.
0: 아니 할아버지 지금 네이버 날씨에 강수 확률 0% 뜬 거 안 보이세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신다고요? 아이고 차라리 등산로 쉼터를 만드셔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파세요. 아이 대박 날 텐데, 응?
1: 여보게, 하나님의 레이더는 기상청보다 정확하다네. 곧 세상이 다 잠길 만큼 큰 비가 올 거야. 자네도 그 맛집 탐방 유튜브만 보지 말고 영혼의 구명조끼를 준비하는 셈 치고 같이 망치질하지 않겠나?
0: 아이 됐거든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그 치킨 투어 가기로 해가지고는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비 오면은 우산 쓰면 되죠. 무슨 방주예요, 방주는. 웅장한 방주 말고 방구석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저런.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비가 오면 저 영혼들이 다 어찌 될꼬. 아이고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울 수 있게 역청을 좀 더 꼼꼼히 바르자. 자. 세상은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련한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는 노아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모른 채 오늘만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얼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요. 꽁트 잘 들으셨죠?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꼭대기에서 땀 흘려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보기 한번
1: 보기 나갈까요?
0: 내주십시오.
1: 네. 1. 쭈쭈 2. 우쭈쭈 3. 마이쭈 4. 방주 한번 더 할까요?
0: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
1: 네.
0: 보기
1: 너무 재밌네요.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어요.
0: 예,
1: 네.
0: 예.
1: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주
0: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

0: 대한 구원의 배.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이 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지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앱 어플에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예, 보니까
1: 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0: 조혜련님이냐고.
1: 저 조혜련 아닙니다.
0: 자, 빵 터지는 분들 지금 계십니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예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1: 네.
0: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 옆에 그 쭈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거 네. 꼭 좀 적어주세요.
1: 네.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1: 네.
0: 저희가 통화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와 엄청 보내주셨어요. 와,
0: 자, 산 꼭대기에서 네. 땀 흘려가지고.
1: 그니까요.
0: 땀 흘려가지고 아유
1: 세상에.
0: 그렇기 때문에 좀 우쭈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1: 이분. 우쭈쭈가 좀 강력한 거 같아.
0: 그러니까 우쭈쭈? 땀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면서 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1: 네.
0: 방쭈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1: 네.
0: 방학생 무교생 환영입니다. 본인이 보내셔야 돼요. 본인. 예. 자 희재회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바보가 누굴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노아를 얘기하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1: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와.
0: 이게 좀 역설적인데,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1: 네. 저도 결심했어요.
0: 결심했습니까?
1: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네 하고 노아처럼 정말
0: 아유,
1: 순종하는
0: 네.
1: 그렇게
0: 좋습니다.
1: 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9210번님이
1: 네.
0: 피디님 잘 참으시네요.
1: 뭘
0: 크크크. 그게 뭘 참았을까, 내가? 정답이 제 입에서 나올 거를 제가 참았을까?
1: 네.
0: 자, 쭈쭈도 아니고.

0: 이거 마이쯔도 아니고 막뭐 이렇게 쓰신 분도
1: 네.
0: 계시는데,
1: 네.
0: 자, 어떤 분은 뭐
1: 아.
0: 커피를 드시다가 품었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오늘 꽁트는 살짝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했었는데,
1: 약간 감동 모드로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0: 보기에서
1: 네.
0: 내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 네.
0: 보니까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1: 네.
0: 노아를 우리가 이제 연기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그 노아는 집사님이 있고,
1: 네.
0: 이제 저는 뭐 했죠? 저는 이제 옆에
1: 지금
0: 있는
1: 네,
0: 이웃, 예.
1: 이웃이죠,
0: 노아
1: 이웃.
0: 옆에 있는 이웃, 그 불만투성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예.
1: 네.
0: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산 꼭대기에 땀 흘려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를
1: 그쵸.
0: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예.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늦지
0: 지금 막
1: 않았어요.
0: 들으신 분들 늦지
1: 그럼요.
0: 않았습니다. 혹시 그리고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근데 내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되, 그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몇년 방학, 뭐 10년 방학,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어요라는 의미로 방학입니다. 무교, 나는 교회 잘 모르겠다. 종교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무교.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자, 보기 한번 다시 한번
1: 다시 한번
0: 주실까요?
1: 가도록 할게요. 쯔쯔, 우쯔쯔, 마이쯔, 방쯔.
0: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예. 와, 지금 뭐 오늘 크크크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열심히 참고 있어요. 이거 쭉 하다가 이 정답이 나올까 봐 참고
1: 그리고
0: 있는데.
1: 운전 중에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잠이
0: 네.
1: 확 깼다는 거, 우리 우찌찌 방송에서
0: 그러니까
1: 듣고, 잠이
0: 우리
1: 탁 깼다고 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잠시 후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분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합창단이 부르네요.
1: 오,
0: 노아
1: 좋아요.
0: 합창단. 추억의 찬양입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0: 노아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자, 구원의 배.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정답은 방주.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많은 와. 분들 정답을 보내셨는데
1: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0: 자, 정답 네. 주신 분 가운데서 아주 빨리 주신 2946번님께 선물 네. 드리겠고요. 아 조금 늦었지만 이분도 빨랐습니다. 5993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빨리 보내도 선물을 이렇게 아, 주시는군요.
0: 그쵸, 근데 늦게 보내도 선물 줘요.
1: 아 그래요?
0: 와.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기준이 네.
0: 자 그러면은 누구를 드릴까? 200번째 주신 분. 6989번.
1: 야, 200번째. 네.
0: 자. 쭈쭈의 커피를 확 품었다는 분. 6989번이 네. 이분께도 선물을
1: 축하드려요, 진짜.
0: 우리는 꼴등도 좋아요.
1: 꼴등.
0: 꼴등 좀 네. 좋아합니다.
1: 볼까요? 네.
0: 자, 꼴등이 누굴까? 이야. 자. 9446번님.
1: 네.
0: 현재 꼴등입니다. 현재 꼴등. 앞으로도 계속 또 오겠지만은 네. 94446번님께도 와. 드리겠습니다. 여집사님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1: 저 진짜 애교 넘치죠.
0: 목소리부터가 귀여우세요.
1: 네, 지금도 조혜령 같은가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예. 좋아하시면 되고 예. 뭐 극동 방송계 조혜령이라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복교의 고현 집사예요.
0: 네. 극동 방송의 조혜령.
1: 네, 저 좋죠. 조혜령 씨 너무 너무 좋은데.
0: 자,
1: 네.
0: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가 방학생들.
1: 네.
0: 방학생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이분 아, 먼저
1: 와
0: 전화를 한번 저희가 드려서
1: 네.
0: 어떤 선물을 드릴지
1: 네.
0: 자 어떤 방학을 또 맡고 계실지
1: 자 PD님 눌러주세요. 저는 이때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6117번님.
1: 6117번님.
0: 자, 6117번님.
1: 네.
0: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떨리면서. 아, 연결하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 여보세요?
0: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네 맞아요.
0: 혹시 옆에 정차 가능하세요?
2: 네네.
0: 예 정차 천천히 해주시고요.
2: 아, 예. 아 너무 놀라서
1: 놀라서. 저희도 놀랐어요.
0: 우리도 놀랐어요. 우리도.
2: 갑자기 6117이라고 하셔서 예.
0: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도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2: 네 정차했어요.
0: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네네. 지금 서울에서 동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0: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신데요?
2: 동탄이요.
0: 동탄에. 지금 네네.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학생 네. 맞나요?
2: 아 코로나 이후로.
0: 코로나 이후로.
2: 좀 방학이 기네요.
0: 그럼 한 5, 6년 정도 지금 방학이 접어들었네요.
2: 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0: 그러니까 친숙 저의 방학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5년 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1: 오, 그래요? 저번 주에. 예.
0: 아, 아직 모르겠네요, 마음이.
1: 아, 일단은 저번 주에 예배는 드렸고, 지난주에는 네. 못 드렸고.
0: 맞습니다.
1: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네. 왔다 갔다가 나갔는데 또 계속 나갈까?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딱 하나님이
2: 그쵸.
1: 딱 지금 6117 번님을
2: 그죠.
1: 딱 붙잡으셨네.
2: 갈팡질팡하지
1: 그러니까,
2: 말아라.
1: 아, 네. 어디 못 도망가게. 새끼라 걸리면 큰일 납니다.
2: 걸렸어요.
0: 아니 네. 사실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예.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듣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원래 107.7을 많이 듣는데
1: 107.7이면 네. SBS
2: 네.
1: 같은데
2: 네
1: 맞죠? 근데 오늘 아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2: 그럼요.
1: 듣다가 여기도 듣다가 근데 극동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좀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으신 거예요?
0: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채널 돌리다가 딱 맞은 거예요?
0: 아니 정말 신기한 게 네. 제가 채널을 음성으로 틀거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안녕 뺑뺑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나서 라디오 틀어줘 이랬더니
1: 네.
0: 갑자기 여기 라디오가 틀린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아 이거 좀 낯선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하길래
2: 역시 하나님의 주파수는 놀랍습니다.
1: 그러니까.
2: 네.
1: 107.7 틀어줘 뭐 이러려고 했는데 106.9가 맞춰졌군요.
0: 그러게요.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줘 했더니 예. 여기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중에 이제
1: 예.
0: 방학 중이라는 예.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아 내가 방학이 좀 길었구나. 그래서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1: 네네.
0: 계속 저한테 제 친구를 통해서도 또 힘든 일을 통해서도
1: 네.
0: 오늘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
1: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이라는 게 방학생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2: 그렇죠. 반드시 계약이 네. 있죠. 네.
1: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 6117번님도 돌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가 친구 통해서 하다가 오늘 이제 쐐기를 박으시네요. 예? 오늘 쐐기를 박으세요. 저희 전화 연결되면은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방학이라고 보내라니까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고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려요. 오늘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어. 와, 예.
0: 지금 제가.
1: 예.
0: 이미 선물 다 받은 것 같아요.
1: 예? 이미 선물
2: 이미
1: 받은 것 같아요.
2: 마음이 선물을 다 받은 듯한데요,
1: 그러니까.
2: 세상에.
1: 딱 전화를 받으면 이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네. 사인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이미 감사하고 이미 감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라디오가 틀어졌고 우연히 전화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6117번님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오늘 미리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 선물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 골라보세요. 여기서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세제, AN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0: 아무거나 다 골라도 돼요.
1: 아무거나 다? 다 몇 개나 고르시게요?
0: 유산균을 예? 고르고 싶었는데요.
1: 유산균. 예.
0: 네, 근데 갑자기 뒤에 주얼리를 하니까
1: 주얼리.
0: 제가 한동안
1: 예.
0: 한 번도 주얼리를 사본 적이 없어요.
1: 예, 예.
0: 저를 위해서
1: 드려야죠.
0: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1: 오케이.
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1: 아, 그럼요. 이 선물들은 다
0: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 우리 6117번님처럼 잠깐 방학했던 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주얼리하고 유산균 드릴게요.
2: 와우. 네.
1: 유산균을 드시고 속 편하게 주얼리를 차고 교회를 가시면 돼요.
2: 꼭 반드시 차고. 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그래서 자, 그 2주 전에 갔던 교회는 5, 6년 전에 갔던 교회인가요?
0: 아니에요.
1: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0: 네, 네.
1: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0: 네,
1: 갔어요?
0: 친구네 교회.
2: 친구네 교회.
1: 교회. 와. 동탄에 있는 교회.

0: 맞아요. 네.
1: 그래요. 사람 모르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니까.
0: 네.
1: 이번 주부터 꾸준하게 이제는.
0: 네네. 네.
1: 네. 이번 주부터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네. 결단의 기도. 차 세우셨죠?
0: 네네.
1: 네.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멘.
0: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2: 네.
1: 우리 6117번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6117번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5, 6년 동안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으셨던 것 같고
0: 맞아요.
1: 네.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살짝 또 삐져 있었던 것 같고
2: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짜.
1: 자, 이번 주에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2: 그럼요.
1: 예, 다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1대1로 하나님 진하게 한번 만나세요.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네. 계속 한번 들어주시고
2: 그럼 주파수 고정
1: 106.9 네, 고정하시고 네. 친구한테도 오늘 있었던 일 예, 한번 좀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통해서
1: 예.
2: 네.
0: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 하나만 전할게요.
1: 그래요. 예.
0: 지혜와 너무 고마워. 내가 네가 계속 날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네가 자꾸 기도하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내가 툴툴거렸는데 사실은 계속 날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 너무 고마워, 지영아.
1: 자, 우리 주영님에게 오늘 진짜 네. 꼭 알려주시고 그 주영님에게 제가 화장품 선물을
0: 지영이에요, 지영.
1: 지영씨 화장품 선물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하겠고요. 우리 지영씨에게 극동방송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 통해서 이렇게 네. 교회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극동방송 꼭 알려주세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친구가 무려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와, 대단합니다. 참. 진짜. 네.
1: 집사님 신기하죠?
2: 너무 신기하고
1: 이게 어떤 분들은 미리 섭외를 했느냐 뭐 좀 짜고 했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2: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명할게 전혀 네,
1: 그렇죠,
2: 아닙니다.
1: 그렇죠.
2: 저 깜짝 놀래요. 매 방송할 때마다
1: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착까지 하면서
2: 네.
1: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네. 이게 다 다른 채널 틀려고 했는데
2: 세상에
1: 이 라디오가 잡히고
2: 주파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1: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2: 네,
1: 하나님이십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2: 네.
1: 자, 이번에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1: 끝번호 몇 번이죠?
2: 0842번님.
1: 자, 08. 네.

0: 0842번이
1: 0842번님. 아, 또 떨려요. 자,
0: 저희가 일반 전화로 네. 전화를 드립니다. 0842번님 네. 꼭 좀 받아주세요.
2: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
0: 이게 네. 일반 전화여가지고요.
1: 네네.
0: 한 번 더 드려요.
1: 네. 그럼 다시 한 번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일반 전화면 네. 이분들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1: 네.
0: 자, 0842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극동방송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1: 0842번님
0: 극동방송 새끼라에서 네. 우리 8년 방학하시는 0842번님 아 안타깝게 전화 아. 너무 안타까워요.
1: 네.
0: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네.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네. 분.
1: 다른 분.
0: 이번에는
1: 7531번님. 자 7531번님.
0: 7531번님.
2: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어우 좋네요. 고현주 작가님하고 네. 거의 뭐 아니.
1: 즐거운 하루 됐어요.
0: 자 7531번님.
1: 받아주세요.
0: 자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네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아까 문자 주신 분 맞죠? 방학생 15년.
3: 네.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세요?
3: 지금 바로는 정차가 안 될 것 같은데.
0: 얼마나 걸릴까요?
3: 1분 정도요?
0: 1분이면 1분. 기다릴게요.
1: 네, 기다릴게요.
0: 천천히.
1: 그럼요.
0: 천천히 정차해 네.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15년 방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네. 1분 못 기다리겠어요.
0: 그럼요.
1: 그럼요. 자. 네.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0: 예. 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보물 퀴즈 낸 다음에 정답 방주라고 주시면서 옆에다가 방학 몇 년이라고 주신 분들 한해서
1: 네.
0: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8년 방학생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1: 네.
0: 이번에 15년 방학생에게
1: 15년.
0: 전화를 걸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1: 그럼요.
0: 좀 기다렸다가
1: 그럼요.
0: 저희가 이렇게 막 눈 감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1: 네, 네 맞아요.
0: 기도도
1: 안전하게
0: 해야
1: 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네. 7531번님이 정차가 되시면
1: 네.
0: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0: 정차가 다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방학이라고 주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만 전화를 다 못 드리면은 생방송 끝나고
1: 네.
0: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학생들에게는 다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눈물 난다고
1: 네.
0: 방송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입니다.
1: 네.
0: 저도 눈물 나요.
1: 네. 어우.
0: 눈물 나요. 눈물 나요.
1: 오,
0: 감동입니다.
1: 네. 세상에.
0: 운전
1: 하나님 은혜네요. 네.
0: 와.
3: 네,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대요. 네.
0: 자, 7531번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지금요?
3: 대전이요.
0: 대전. 본인이 네. 지금 15년 방학생 맞으십니까?
3: 네.
0: 오래됐네요. 15년이면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3: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그냥. 한 번씩 그냥 혼자 탔을 때 틀게 됐어요.
0: 그냥 우연히 채널에 잡혔어요?
3: 아니요. 그냥 93.3에 항상 틀어놓고 그냥 답답할 때 찬송 나올 때 듣고 찬송 하나 더
0: 원래 아셨군요. 대전극동방송에 네.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네. 알게 되셨어요?
3: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방송입니다.
0: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실 때부터 원래 알고 계셨던 방송이군요.
3: 네.
0: 대전극동방송이 또 오래됐잖아요.
3: 네.
0: 근데 15년 동안 또 방학하시면서 그래도 극동방송은 가끔 들으셨군요.
3: 안 들었다가 요즘.
0: 안 들었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1: 네네.
3: 네.
0: 한두 달 전부터 듣다 보니까는 어떠세요, 요즘? 다시 듣게 되니까.
3: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크게 그냥 찬송 틀어놓는 거 정도?
0: 방학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0: 중간에 잠깐 해외에 나가 있었고요. 12년을.
1: 네네.
2: 아, 12년을.
0: 네.
1: 그리고 이제 딱 귀국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못 가고 계신 건가요?
0: 아니요, 안 갔었는데.
1: 네.
0: 최근에 저희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1: 예.
0: 계속 교회 나오라고 다녔었으면 하나님 한번 다시.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1: 네네.
0: 조금 마음이 요동되고, 얼마 전에 네. 영화를 봤어요.
1: 네.
0: 그냥 코믹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1: 네.
0: 신의학단을 보고서 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신의학단을 보셨구나.
0: 네,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그때부터 그 동영상 한 번씩 들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들으면 세 개라도 좀 들으셨어요.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이 방송 이름이 새끼라거든요.
0: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1: 오늘 처음이세요?
2: 와.
1: 이 네. 방송이 우리 2731번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방학생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참 문자 잘 주셨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아까 전화 연결하는 거 들으셨죠? 좀 전에.
0: 네.
1: 이렇게
0: 네.
1: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 가운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도 유산균이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2: 유산균 인기가 많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좀 전에 그분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됐고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우리 7531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 듣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예?
0: 제가 금요일부터
1: 네.
0: 그냥 집 옆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1: 네네.
0: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
1: 예예. 예.
0: 근데 금요일날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만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1: 예.
0: 그러고 나서 그날 극동방송을 또 틀게 됐는데.
1: 예.
0: 그날 제가 신의 악단에서 은혜의 찬송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분 그 찬송가에.
1: 예예. 예.
0: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하고 그냥 여기서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고민을 길게 하면 15년에서 또 몇 년 늘어나요. 여기서 고민을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31번님 여기서 이제 끝내셔야 돼요. 저 함께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자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우리 7531번님 일단 새벽 예배 시작하셨는데 이제 주일 예배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드리시고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또 소식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제가 좀 빨리 좀 네. 끊었습니다. 또 전화를 드리겠고
2: 네.
1: 한 분 더 좀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2: 네.
1: 우리 대전에 계신 분.
2: 대전에
1: 계신 분 그분 꼭 좀 하나님 네. 만났으면 좋겠고요.

0: 0636님.
1: 네.
0: 0636님.
1: 0636번님께 네. 전화를 드립니다. 1년 방학이네요, 이번.
0: 네.
1: 귀여운 방학.
0: 네, 빨리 돌아올 수 네. 있죠.
1: 빨리, 빨리 계약
0: 어여와.
1: 시켜야 됩니다. 네. 빨리 시켜야 됩니다.
0: 네.
1: 고민하다가 15년 됐습니다. 아까 그분.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신호는 가는데 우리 0636번님도 안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번만
0: 네.
1: 더 해볼게요.
0: 네. 0636님.
1: 자, 0636번이 꼭 마지막에 네. 예, 전화를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신다.
0: 아.
1: 자, 아까 또 안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자, 우리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0: 네.
1: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방송 들으면서 차 안에서 눈물
0: 바다 됐대요. 네.
1: 방금 대전에 계셨던 분도
0: 네.
1: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0: 네.
1: 머뭇머뭇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네. 하셨어요.
0: 네.
1: 자, 울산에서도 너무 감동이다
0: 네.
1: 이렇게 하셨는데
0: 여러분
1: 이 극동방송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0: 네.
1: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쵸?
0: 맞아요.
1: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0: 네.
1: 부르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0: 예.
1: 고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0: 얼굴도 예뻐요. 피디님이
1: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0: 피디님이 아시겠지만 글쎄요. 피디님 예.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1: 예.
0: 얼굴도 예쁘답니다.
1: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0: 네.
1: 아. 어우, 정읍에서 작년에 새끼라 네. 통화 후에 다시 교회 출석해서
0: 네.
1: 잘 다니고 있대요.
0: 와.
1: 3312번님
0: 너무 잘하고 계세요.
1: 다시 한번 꼭 좀
0: 네.
1: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새끼라 통해서 다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1: 나도 바보같이 살래요라고 이 찬양 노아처럼
0: 네.
1: 순종하고
0: 네.
1: 살겠다고
0: 네.
1: 기분 우울한데 쭈쭈에 우쭈쭈 마이쭈에 빵 터졌다고 우울증 나아주실 하나님 8872번님
0: 네.
1: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던 분들
0: 네.
1: 우쭈쭈
0: 찌찌
1: 우쭈쭈 되면서
0: 네.
1: 노아처럼
0: 네.
1: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0: 네.
1: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0: 네.
1: 우리 꼭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0: 네.
1: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지금도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0: 네.
1: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0: 네.
1: 하나님이 손짓하고 계시니까
0: 네, 노크하시죠.
1: 네. 아, 나는 이거 교회 이렇지만 한번 노아처럼
0: 네.
1: 순종하면서
0: 네.
1: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1: 네.
0: 제가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1: 네.
0: 대표님.
1: 아까
0: 네.
1: 마지막 그분이 이제
0: 네.
1: 은혜라는 찬양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실패와 넘어짐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성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뜻하겠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아마 본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 에덴 동산으로 이들이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시체는 뜨거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차가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기뻐도 웃지 않습니다. 시체는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요.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해주셔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을 이신칭의의 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길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바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아들 주리라. 내 자손이 밤하늘 별과 같이 많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80세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이때까지 그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는다는 것, 자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사실상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내게 언제나 신실하셨어. 그분은 내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셨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그분이 내게 이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냐 나는 이 약속을 믿을 거야.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라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 놀랍게도 믿어집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여러분을,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 환영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처량하고 비참한 형편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돌아가 아버지 집에 머슴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벗은 발로 달려가 환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죄 지은 것밖에 아버지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롭다고 하시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죄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곧이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환영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뻐,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귀한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꾸짖지 않고 달려 나와 맞이하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수용,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고 완전히 수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만약에 이 탕자의 비유에 후속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속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탕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물론 탕자의 기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지는 않겠지만 또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는 분명히 그 후속편 비유에서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갔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성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헌신적이고 충성되며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해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또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심 자랑합니다. 그만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헌신과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내 자신이 무엇을 했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요. 이런 상태를 뭐라 성경은 말합니까? 교만하다 불러요. 경건을 가장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받고자 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이들에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은 왜 그들 속에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역설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화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누가 사셔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윗은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시편 51편에서 그는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추악한 죄악의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잠시 방심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했다 말합니까? 그가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웃집을 기웃거려서 그랬다고 말합니까? 의지력이 약해서 그랬다고 말합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시편 51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왜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습니까? 그건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결과, 그가 그 후에 다른 기쁨을 찾아 돌아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아직도 술잔을 기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음란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게임과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불평을 늘어놓고 왜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볼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에게 은혜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고 그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게 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게 돼요.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오해하지 말아요. 제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 특히 착각하지 말아요. 성화는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에 따라서 믿음을 조금씩 달리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겠는가를 묻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오늘을 살아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존의 서사를 신앙의 중심으로 은밀하게 밀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중심에 자리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아낸다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과도 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셔야 하는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째,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직접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십니다. 자꾸 살아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자꾸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서로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상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자면은 불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좋은 찬양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강함이 드러나게 되심이라 하고 같은 논리를 고린도후서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가뭄의 때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부족함도 없고 편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0: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이고 고난의 역설이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중에 행여라도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되거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시게 될 때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풍성히 맛보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5-3375번 지역번호 05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까지 남아있던 100년 전의 길의 흔적을 없애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새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깔끔한 새 보도블럭 사이로 조금은 투박한 100년 전의 벽돌식 길바닥 조각들이 작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오래된 돌들도 오늘날까지 길의 일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100여 년 전의 길의 흔적까지도 그 자리에 잘 보존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억해야 할 것, 추억해야 할 것을 잘 남겨두고 소중하게 보존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세가 엿보이는데요. 오늘 내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득 떠올려보게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 예수님과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 중심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0: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김도연의 찬양 예수 예수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지요. 오늘도 일상에서 우리 주님 깜빡 잊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기 시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과 또 신청 찬양 있으면 문자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만나는 날이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퀴즈도 풀어보고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날인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샵 1069번으로 배경화면 신청하는 키워드 씨앗, 씨앗이라고 계속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방송 함께하면서 말씀 묵상한 소감, 또 여러분의 한 줄 묵상, 청취 소감, 또 다짐들, 결단들 보내주시면 또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천의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 간증 방송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홍성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선물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0: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에서 만두 선물 세트를,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0: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1: 하나님의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국물 백과 먹태깡,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오늘도 바쁘게 보내셨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시죠.
1: 성경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0: 말씀의 씨앗 심기.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우리 심령에 쏙쏙 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긴장도 되고 여러분과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0: 네.
1: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저도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 심기, 성경 구절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구절 묵상하나요?
1: 네, 시편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0: 네.
1: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잘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이것이 되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요새, 2번 성전, 3번 거처.
0: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0: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뭐 다 맞는 말 같아 보이고요. 네. 한 번 더 문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이것이 되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요새, 2번 성전, 3번 거처.
0: 네. 주는 대대에 우리의 이것이 되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69번으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0: 네, 피아워십의 힘찬 찬송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불어 퀴즈도 열심히 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문제가 조금 많이 헷갈렸나 봐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문제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어떤 네. 퀴즈였죠?
1: 오늘은 시편 90편 1절을 퀴즈로 드렸는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이것이 되셨나이다.
0: 아멘. 네.
1: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를 주셨죠.
1: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요새, 2번 성전, 3번 거처입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정답률이 한 80%, 95%까지 네. 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이 세 가지의 보기로 3등분 됐어요. 네. 문제 게시판이. 자, 1973번님 요새, 또 6288번님 1번 요새입니다라고 하셨고요. 5102번님
1: 성전이라고 하셨네요.
0: 네, 또 6762번님도
1: 네, 성전.
0: 네. 0434번님 1번 요새, 그리고 7780번님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셨는데요. 목사님 정답은 몇 번이었죠?
1: 네,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 성경 구절 속에 정확한 단어를 묻는 퀴즈였기
0: 그렇죠.
1: 때문에 정답은요 3번 거처입니다.
0: 네, 3번 거처였습니다. 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시지만 네, 이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단어를
1: 네,
0: 맞히는 퀴즈였죠.
1: 맞습니다.
0: 네, 정답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추첨을 통해 5분을 뽑아서 닭갈비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네, 일단은 이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1: 네.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0318번님 3번 거처입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0: 네, 어떻게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빨리 보내주셨어요. 이분을 포함해서 총 4분을 추첨해서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성민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말씀 시편 90편 1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암송할 수 있어야겠죠. 예쁜 휴대폰

0: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위해 배경 화면으로 예쁘게 제작해 주셨는데 목사님도 보셨죠?
1: 네, 너무 예뻐요. 저도 생방송 전에 PD님으로부터 받아봤고요.
0: 네.
1: 바로 배경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0: 네, 바로 또 깔아서 인증해 주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네.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문자 샵 1069번으로 키워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멋지게 새겨진 배경 화면을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6시 전까지 문자 접수 받겠습니다. 목사님, 시편은 이 찬송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 시편 90편은요,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시는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죽음을 목도하며 모세가 함께 고백하는 깊은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0: 아, 모세의 어떤 믿음의 생애가 담긴 기도 같은
1: 네,
0: 그런 시군요.
1: 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의 덧없음. 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비시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거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이죠.
0: 네. 창조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니까 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1: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시편 90편을 쭉 살펴보면요.
0: 네.
1: 모세는 인간의 시간을 밤의 한순간이나 아침에 돋는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려해 보여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처럼 금세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핵심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는 겁니다.
0: 아, 창조주이신 주님과 또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군요.
1: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아래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조차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나 80 또 100세라 할지라도 그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아, 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1: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한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백하며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0: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네. 지혜로운 자다라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함을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것에 삶의 무게의 중심을 둘 수 있습니다.
0: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삶의 무게 중심을 두려면 일단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인 존재라는 것,
1: 네.
0: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1: 맞습니다.
0: 인정해야 된다라는
1: 예,
0: 거군요.
1: 네.
0: 그래야 영원한 시간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모세의 간구에는요,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14절에 보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만이 유한한 인생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0: 네. 우리들의 유한하고 연약하고

0: 한계가 네. 있는 그런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 예, 그 인자심이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네요.
1: 아멘.
0: 네. 사실 목사님 생각해보면 앞서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매일 살아갈 때 마치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내일도 계속 될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런 마음으로 좀 쉽게 살아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1: 네.
0: 네.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이 말씀 통해서 또 깨닫게 되네요.
1: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여러분, 이 네. 홍성미 목사님께서 네. 지금 90편 1절을 가져오셨지만
1: 네.
0: 앞서서 모세의 그 인생 고백이 담긴 기도라고 하셨는데
1: 네.
0: 네. 이 90편 전체를 좀 한번 나중에 천천히 다들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듣고 계시거나 당장 성경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요. 시편 90편을 꼭 한번 저녁에 펼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저도 이제 생방송 마치고 퇴근하면
1: 네.
0: 집에 가서 좀 더 천천히 네.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잘 들여다봐야겠네요.
1: 네.
0: 네. 아, 0555번님께서요. 안 그래도 요즘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말씀 씨앗이라 참 좋아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 나아가며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1: 아멘. 너무너무 좋은 고백입니다.
0: 네.
1: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7418번님께서는 홍성민 목사님 또다시 만나니 100배로 반갑네요. 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0: 아, 지난주에 또 간증 인터뷰 함께 하셨는데 다들
1: 네.
0: 또 반가움을 표현하고 계시네요.
1: 네.
0: 네. 아, 여러분 시편 90편 1절의 말씀 오늘 말씀 씨앗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전체를 목사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써머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방송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또 댁에 가셔서 또 90편 말씀 천천히 또 묵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샵 1069번으로 키워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성경구절이 멋지게 새겨진 배경화면 보내드리거든요. 휴대폰 배경화면 다운받으셔서 주위에도 나눠주시고 또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여러분 느낀 점, 또 한 줄 묵상, 또 받은 은혜, 또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의 한 줄 묵상도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잠시 후에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0: From God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흐르는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앞서서 함께 내놓은 시편의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셨나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한 줄 묵상 각자만의 결단과 다짐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또 6193번님, 2253번님, 또 6723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해주고 계세요. 씨앗,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씨앗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이 성경구절 배경화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9507번님께서요.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늘 보게 하소서 이렇게 또 한 줄 기도를 보내주셨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서 그 세계 가운데 푹 은혜 누리시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홍성민 목사님과 함께 시편 90편 1절의 말씀 중심으로 시편 90편을 지금 쭉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1: 네, 계속해서 시편 90편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0: 네.
1: 고난의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0: 네.
1: 근데 이건 인간의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상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0: 네.
1: 그래서 모세는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복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손들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인간의 연약한 손으로 행한 일들이 헛되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0: 네.
1: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잖아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행한 일들이 대단해봤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0: 네.
1: 그죠?
0: 그쵸.
1: 결국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야 하는 것이죠.
0: 아.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간구하고
1: 네,
0: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그 작은 일들조차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일 때 이것은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0: 네. 참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1: 네.
0: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1: 아멘.
0: 이야기인 거죠.
1: 네.
0: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일상에 거하기를 간구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새롭게 하게 되네요.
1: 네,
0: 네.
1: 저도요.
0: 네, 말씀의 씨앗 심기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과 함께 시편 90편의 말씀 모세가 인생을 다 살아본 뒤에 겪은 그 고백이
1: 네,
0: 담긴
1: 맞습니다.
0: 그 모세의 인생 고백이 담긴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1091번님 말씀 씨앗 들으니 퇴근길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084번님 저도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서 주위에 나누는데 다들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2716번님은요 지금 성경책을 바로 펼치셨나 봐요.
1: 네.
0: 시편 펼쳐보면서 목사님 설명을 듣고 있다고
1: 아이고,
0: 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545번님의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네, 강남의 수십억 대 집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거처는 예수님 품이지요.
0: 아멘.
1: 아멘.
0: 네. 아, 참 어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멘트를
1: 그러니까요.
0: 써주셨는지. 맞아요. 세상 그 어떤 뭐 궁궐 같은 집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거처는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1: 아멘.
0: 네. 7930번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니 늘 읽고 외우고 있는 시편 말씀이지만 자세히 알게 되어 더 은혜가 되네요.
1: 아,

0: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또 피디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인사까지 보내주셨네요.
1: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0: 네. 아, 5729번님께서는요, 오늘 그 퀴즈의 정답이 거처였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분은 정말로, 보금자리, 거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 봐요.
1: 그렇군요.
0: 합당한 거처를 제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 네, 정말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합당한 거처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또 한 줄 묵상 각자만의 고백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또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1443번님께서요. 지금 네. 막 라디오 들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통치요? 방금 누가 와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아이고. 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나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과 네.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러한 144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잘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도 네. 목사님의 한 줄 정리를 또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9950번님. 시편 90편 전체를 묵상하며 모든 시간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아멘. 나의 거할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1: 할렐루야.
0: 네. 6089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성경 구절로 나누며 묵상하려고요.
0: 아, 네. 좋은 선택입니다.
1: 네. 너무나 좋은 선택입니다.
0: 네. 저도 시편 90편 집에 가서 퇴근해서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1: 네. 네.
0: 7345번님의 또 사연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시편 90편 묵상.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 0134번님께서는요. 오늘 방송 듣고 시편 90편을 필사해야겠어요. 와. 라고.
1: 네.
0: 네. 이렇게 필사하면서 이 마음에 꼭꼭 눌러 쓰듯이 묵상하면 네. 더 좋겠죠?
1: 맞습니다. 마음판에 꼭꼭 새겨질 수 있도록 필사하면서 말씀을 쓰는 건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네. 9541번님.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1: 아멘.
0: 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니 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0: 네. 7418번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오늘 말씀 꼭 한번 다시 또 보아야겠어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 힘들 때만 주님 찾지 않고 평소에도 주님 말씀 보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목사님
0: 아멘.
1: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0: 아유, 그러셨군요. 네. 이 90편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깊은 그 메시지가 있었나 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네. 2254번님께서요. 저 사실은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며 힘이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씨앗 두 글자 보내셔서 또 배경 화면까지 또 챙겨가셨어요.
1: 네. 정말 너무 멋진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언제나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0: 네. 5746번님, 0713번님, 또 8235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해주고 계세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묵상한 이 시편 90편 1절 말씀 배경화면으로 제작된 것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셔서 주변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교회의 뭐 목장 멤버들
1: 네.
0: 또 주변의 지인들
1: 그렇죠.
0: 자녀들한테도
1: 네.
0: 이렇게
1: 네,
0: 안부 겸
1: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보내면 좋겠죠.
1: 네, 저도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목사님 재빠르시네요.
1: 네.
0: 네. 네. 5256번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 오늘 아침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네, 목사님의 시편 90편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뭉클하며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나 봅니다. 예. 6762번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딸이 하나님의 거처를 찾으려고 방황 끝에 결국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좋은 것만을 주시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 이분은 간증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정말로 진짜 거처를 잘 찾으신 그런 네, 사연이네요.
0: 그러네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함께합니다.
2: When peace like a river

0: 게리 모리스의 영어 찬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함께했습니다. 아,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화요일 코너 말씀의 씨앗 심기 시간으로 말씀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봤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1: 아, 네. 네, 너무 아쉬운데요.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끝나간다니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세상의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는 그런 저녁을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 0753번님,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저의 거처 되어주시는 주님, 앞으로도 늘 함께해 주세요. 방송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 아멘. 하셨고요. 네, 그리고 5256번님의 또 메시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짧은 인생도 그 어디라도 가장 아름다운 거처가 됩니다. 아, 아멘. 너무 뭉클뭉클합니다.
0: 네, 이분은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0: 네. 2718번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감명 깊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셨네요. 네. 아, 오늘 홍성민 목사님과 함께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저녁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묵상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니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씨앗 심기 진행이 또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 심기 부천 중동에 위치한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3980번님의 신청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깊이 묵상한 시편 90편 1절의 말씀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전까지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배경 화면 보내드립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모세의 기도 나의 기도 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며 영원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차나 무슨 기계를 이렇게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용법이 적혀 있는 어떤 사용 설명서이고 품질 보증서입니다. 사실 어느 기계 제품 사용 설명서든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머리가 아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용 설명서는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안내하는 책자이기에 그대로만 하면 참 쉽게 작동하고 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편하게 사용도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한 숭은이 있다고 보십시다.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작동하는 작동 매뉴얼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다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원자력의 힘과 에너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원전의 수억만 배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해, 이렇게 섬겨야 해,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해 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참 재미가 없죠. 레위기가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 끝부분, 26장, 27장 끝부분이죠. 1장에서 25장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매뉴얼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잘 순종하고 지켰을 때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매뉴얼을 다 알려주고 내린 결론은 이 많은 매뉴얼 가운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할 계명이야. 모든 매뉴얼을 하나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습니다. 풀 옵션 차를 샀다고 보십시다. 다른 어떤 사용 설명서의 사용법은 다 몰라도 몇 가지는 알아야지. 시동은 켤줄 알아야 되죠. 변속기는 작동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 밟고 주차는 할줄 알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잘 몰라도 돼. 내비게이션 어떻게 쓰는지, 음악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이한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세 가지를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3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세 가지. 첫 번째,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무슨 행복이나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 섬기다가 결국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능력 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 참 신이냐? 너희들은 왜 그리 편협하고 옹졸하고 꽉 막혔느냐? 왜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0: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흥망승세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예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머리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과 더 나아가서 십일조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힘이 경쟁에 뒤지죠. 십일조를 드리면 남들보다 수입이 저축이 부족해집니다. 인간 생각에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적게 써야 모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주인이시고 목자이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네가 믿는다면 네 그 증거를 삶에서 나타내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를 쉬면 손해가 되고 십일조를 하면 돈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네 삶에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증거를 대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십일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쉬지 못하고 안식년을 쉬지 못하다가 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단순히 공간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백성 지인 가운데 이렇게 두셨죠. 그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태도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내가 모든 일에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매뉴얼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안식일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반드시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항상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밝은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슬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천국 소망이 느껴지는 평온한 얼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날 천국 환송의 주인공이었던 UL군은 뇌관교정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막 지난 5월 6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에서도 UL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소식도 전하고 가족들의 인사도 전하며 무엇보다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 죽음까지도 선교적 삶으로 살았던 한 어린 선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천국 환송 예배 현장도 영상도 다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 역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강세영입니다.

첫 곡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김유엘군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들려드렸어요. 어린 나이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찬양을 사랑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고 죽음까지도 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그 순간에 바로 살아내는 사람은 저는 일단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믿음까지가 좀안 됐던 것 같은데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며 물론 준비하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말로만 했던 그 얘기, 죽음까지도 천국으로 이사 간 것이라는 그 얘기를 삶으로 실천해낸 어린 선교사 김유엘군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에 감사하게도 함께 참석할 수 있었어요. 예배를 함께 하며 이것이 성도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구나. 좀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삶에서 헤어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마음 아프고 아쉽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말로만 하던 이야기를 삶으로 정말 살아낸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통해 다각도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유명해진 영상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엘군의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을 탄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유엘군의 삶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천국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영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엘군의 얼굴도 있고요. 이 가족들이 아마 유엘군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 왔었고, 누군가 또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 소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환송 예배 영상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천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보시면서 꼭 천국 소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0: In the sweet by and by. 이 찬송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과 멜로디가 똑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사는 예전 찬송가로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 In the Sweet By and By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집으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다, 돌아갈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림 그리듯 그려진 찬양이에요. 집으로 이렇게 두곡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죠. 천국 소망을 온 삶으로 살아낸,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울산 병영교회 김유엘 군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시 천국 환송 예배 현장에서 드려진 실황의 일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엘 군의 이모부이신 목사님의 기도도 있고요.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의 성경 봉독도 있고, 그리고 유엘 군 어머니의 인사말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받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천국 환송 예배 현장의 영상을 받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상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영상 혹은 극동방송 앱 클릭하시고 울산 들어오셔서 음악꽃 사용창에 영상이라고 보내주셔도 자동 답장 받으실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너무나 슬픈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슬퍼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천국 소망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천국 환송 예배 현장에서 드렸던 실황의 일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돌아오실게요.
1: 유엘이 이모부 되시고 대구 성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성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0: 이 시간 슬픔 대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유혜리를 천국으로 환송하며 주님께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자리가 눈물과 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혜리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유혜리가 세상죄에 물들기 전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일 때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집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 유혜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유혜리와 잠시 이별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 있는 이별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천국에 입성한 유혜리를 기쁨으로 배웅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천국 문 앞에서 웃으며 유혜리를 만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곳에 모인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가정이 더욱 단단한 믿음과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사 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슬픔이 찬송과 소망으로 더듬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유혜리가 투병하면서 울산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와 울산극동방송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유혜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고요. 이 시간 그 중에서 우리 방송부장님 오셨고 그리고 김하훈 아나운서님이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5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 부활

천국입니다. 유엘이가 남긴 흔적이 영생이고 부활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유엘 어린이를 천국으로 보내며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입은 이 가운도 희고 밝고 또 녹색 생명의 색을 상징하는 후드를 이렇게 걸쳤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 57절에 말씀하신 바 유엘이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엘이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엘이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을 슬픈 날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유엘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자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유엘이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첫째 유엘이는 영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네 명의 자녀들은 미안합니다만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둘째 유엘이는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유엘이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엘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따라 반드시 부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유엘이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활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영생하다가 부활하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유엘이가 지금 영생 안에서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 모두와 함께 완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먼저 간 유엘이와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정말 기쁨과 영광으로 지켜주시는 김길상 안수집사님, 김은주 권사님 두 분이 아빠, 엄마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녀들, 유엘이의 누나들과 형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이 예배에 우리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이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엘이가 남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유엘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즉시 영생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생 안에서 저처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유엘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김유엘 어린이를 천국 환송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온 교우들과 아는 모든 지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예,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마쳤고요.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유엘이 가족들 앞으로 좀 오시고요. 가족 대표 되시는 우리 김원주 권사님께서 잠시 유가족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유엘이의 천국 환송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엘이는 저희가 늘 고백하지만 저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땅에서 유엘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라고 세우신 육신의 부모일 뿐이고 진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엘이를 우리 가정에 8년 54일이라는 시간 동안 맡기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유엘이를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유엘이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저희는 그동안 유엘이를 통해서 많이 웃었고 기쁘고 즐겁고 또 많이 행복했습니다. 유엘이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유엘이에게 고맙고 유엘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유엘이가 뇌관교정이라는 병을 진단받은 후에 저희 부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서 거실까지 나오고 혼자서 먹고 마시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대변 소변을 보고 두 다리로 걸어서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런 지극히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유엘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유엘이 덕분에 저희는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합니다. 너무 예쁜 우리 유엘이의 이름의 뜻은 오직 유자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유엘이의 이름입니다. 우리 유엘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유엘이의 이름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 참 신이신 단 한 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엘이의 사명은 그들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엘이를 대신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안겨있는 유엘이를 대신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도해주시고 부모인 저희보다 더 눈물을 흘려서 유엘이 이름을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국 소망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울산 병영교회 김유엘 군의 천국 환송 예배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천국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유엘 군의 천국 환송 예배를 참석하고 또 그 사연들을 접하면서 제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수용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임종을 맞으셨다고 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의 생각 속에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라는 궁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도 들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생전에 설교하실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일부분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필도야 이러고 나를 막 끌어안아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위럽 앨범에서 공감하시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김유일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천국 환송 예배 현장을 나누면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누군가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영상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라고 지금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요. 영상이라고 문자 메시지 오늘 방송이 끝나는 7시 전까지 문자 샵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뭐, 영상이라고 보내시거나 어떤 내용이라도 보내시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좀 각자 나름대로의 가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유엘군이 엄마를 통해 알게 됐고 평소에 참 사랑했던 찬양이었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와 주나목,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노래한 주님 여기 계심으로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해서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그 이름.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스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또 신청곡과 기도 제목들, 다양한 이야기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41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지선 전사님, 찐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내일 면접 앞두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낼수 있도록 사명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지금쯤 또 면접도 이미 마치셨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사명 함께 들으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찬미가 찬양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블레싱데이 생명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굉장히 불편하신 자리일 겁니다. 그래도 좀 교회에 몇 번 오신 분들, 뭐 어릴 때 뭐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이나 이렇게 몇 번 오신 분들은 아, 교회라는 걸 경험해 봤으니까 좀 덜 불편하실 텐데, 태어나서 처음 와보신 분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불편함이 있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비록 조금은 불편하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은 그 불편함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도 입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 자유훈장과 그리고 10번의 에미상을 받은 미국의 MBC 방송국의 대표적인 앵커인 데이비드 블랭크리는 이 빵과 벽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이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벽돌을 걷어차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에 놓인 벽돌을 주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만들어서 팔면은 더 많은 레몬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또 더 많은 레몬에이드를 만들어서 팔고, 그것이 몇 차례 반복되어지면 그는 레몬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격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신맛이 강한 레몬을 인생의 고난이나 불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몬과 같은 그런 고난, 벽돌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때에 불행은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격언인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한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작용되어져서 선한 삶을,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 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아주 선하고 좋은 일들의 계기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명의 기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그 혼인잔치에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그냥 하루 잠깐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혼인잔치가 너무 그냥 막 눈 깜짝하면 끝나는 그런 혼인잔치여서 너무 아쉬운데,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 손님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맛난 음식과 그리고 좋은 포도주로 흥겨워하며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그런 혼인잔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인잔치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푼 혼주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집안 어른이 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돕고 있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큰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항상 채워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동해 오면 발이 먼지가 다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손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문 입구에다가 큰 돌 항아리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손님들이 오가고 그리고 잔치 중이었으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돌 항아리가 굉장히 큰 돌 항아리였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은 좀 작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큰 돌 항아리입니다. 약 한 6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입니다. 그게 여섯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인들이 멀리 물문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다 채워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떠다가 혼인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잔치상에 내어가라 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물에서 물을 갖다가 채워놨는데 그거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떠서 잔치상에 가지고 나갔더니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습니까?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좀 마시고 좀 이렇게 맛이 좀 이렇게 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네 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빈들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여러 날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그런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받아들고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 모든 무리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이거를 가져다가 나누어 줘라. 제자들이 지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들고 서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들고 가서 떡 하나 꺼내서 나누어 줬습니다. 다시 봤더니 또 있는 겁니다. 꺼내서 나누어 줬습니다. 봤더니 또 있는 겁니다. 나누어 주면 또 남고 나누어 주면 또 남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몇 명이 있었느냐? 남자만 무려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먼 자, 귀 먹은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나병 환자, 혈우증 환자, 열병에 앓는 자, 각색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바다를 명하여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던 그 바다가 고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온갖 행패를 부리며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여서 그 귀신을 그에게서부터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성경의 증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허황된 이야기로 많이 써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이 허황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말씀이 허황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증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난 방법을 보면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다른 남자는 물론이고 정혼한 요셉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수처녀였습니다. 동정녀였습니다. 아니, 남자와 경험이 없는 수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 너를 덮을 건데 그러면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행하는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명하여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뭐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바람을 명하고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이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까지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 영적인 눌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문제, 삶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만나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무너진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국 MBC 방송국 대표 앵커 데이비드 블랭크리가 말한 빵과 벽돌 이야기처럼 벽돌 같은 그런 고난을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레몬같이 신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원한다고 다 피해가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레몬 같고 벽돌 같은 그런 어려운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달리다굼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2000년 전에 수많은 그와 같은 이적들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히려 승리를 노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있습니다.
1: 생명수 신의가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저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갔습니다. 성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시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닉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0: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일본 제1의 투자가이자 다마고보로 과자로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다케다 회장은 최고의 다마고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정 수 이상 반복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뱉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넣자 몇 분 안에 죽어버리고 웃을 때 나오는 숨을 넣은 봉지에서는 모기가 훨씬 오래 산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케다 회장이 예상한 적중에서 과자 판매가 많이 늘고 직원들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다케다 회장은 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이미 기이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디사이플즈의 내 이름 아시죠?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가 참 하찮고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찬양 이어집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비용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46번님, 션디 반가워요. 인사해 주셨고요. 션디님, 할렐루야, 샬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작은 딸을 위해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0473님, 오늘도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양보호사 수업을 받다 보니 우리 인체가 참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어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절대 사람이 만든 것일 수 없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이 저녁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9801번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동료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갑자기 입원해서 5주간 치료를 받고 1차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한 골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치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검사의 결과 그리고 치료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릴게요.

김도현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하겠습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믿어야 하듯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첫째, 선행과 거룩한 삶에 대한 충고나 훈계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둘째, 여러 죄에 대해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지, 여러 모양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과 보복 중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셋째, 인내, 정결, 자비, 긍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와 같은 덕행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신지 묵상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이 그분의 참되고 열심 있는 종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구원해 주셨으며 또 어떤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묵상하십시오. 다섯째, 읽은 내용을 마음속에 적용하십시오. 즉,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로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성경에 쓰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시어 그곳에 기록된 덕행들을 사모하고 악행들을 행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외심을 갖고 읽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기록된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그곳에 기록된 경건과 덕행들을 실천하면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위에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간단히 말해 성경에서 읽는 모든 것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십시오. 즉,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한 것, 또는 우리의 회개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것이 훌륭한 철학자의 삶의 전형이라면 믿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삶에 적용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다섯 장을 읽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좋은 양식과 위로가 됩니다.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밤에 한 장, 이렇게 매일 세 장씩 읽어나가면 성경 전체를 1년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장은 1년의 마지막 날에 합산해서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으로 쓰인 외경을 읽을 경우에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정경과 일치되는 부분만 믿도록 하십시오. 이 제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토록 바쁘게 하는 모든 일이 이 짧은 생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저주는 진정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좀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잠을 좀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먹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고 시간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묵상한 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점에 대해 우리에게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자 하나님께로부터 갑자기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정욕과 악독의 불이 가득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하셨을 뿐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나의 종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마땅한 거룩함으로 나를 섬기지 않음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불결함과 더러움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불결할 때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욥기에 보면 소발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그 잘못들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옷으로 몸을 단장한 후 마음의 밀실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침상 곁이나 다른 편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때는 영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듯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제단 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아침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회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평화와 나음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Jesus Paid It All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이 새롭게 하신 그 삶 안에 머물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누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Passion의 Greatness, Charity Gale의 Living in the Overflow, 이스라엘 휴튼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늘 전전긍긍하는 편입니다. 즉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뭔가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더잘 해내야 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성경을 딱 펼치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쓰고 걱정해왔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희한하게도 그 순간 딱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도하게 되고,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히스트리의 오 예수 나의 주, 그리고 히어 라운드 월십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하찮고 진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하던 한 크리스천이 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사랑이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말한 사랑의 기술의 저자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는 12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12세기에도 그 먼 옛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손인경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자들아였고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네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자인지, 그러하기에 저도 주변에 계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찬양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문자는 저에게도 힘을 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예요. 사랑은 언제나.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19회 복음성화 경연대회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김동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구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비어있을 때 더 진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고 삶의 곳간이 비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느낌이 아닌 결단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고백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맛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해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In Christ Alon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메델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조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힘이 되기도 하고 높은 권력, 또 지위, 명예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리력으로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땅의 크기라든지 부의 크기들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말을 했지만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의 대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또는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남북한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뉘면 나뉠수록 힘은 더 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또 더 큰 힘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강한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또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거고요. 또 힘의 불균형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도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남을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북한 사이에서는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악은 무너져야 되지요. 그리고 악한 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사용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큰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 힘들을 잘 활용하고, 또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더큰 힘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죠? AM 1188kHz, 또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과 또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능형 손 전화기를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FEB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또는 FEBC라고 되어 있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또 실시간 들으시고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응원의 메시지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 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여자축구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0: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0: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0: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0: 예. 자, 북한 선수단에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0: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또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0: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1: 네.
0: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 예.
0: 치매나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0: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0: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 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네.
0: 또 민화협 등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 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0: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1: 예.
0: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그 논평을 내기를 민간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0: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 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0: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남 결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이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 12월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풀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 내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내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 내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 내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0: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예.
0: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 축구 시합에 북한 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후 이란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핵 문제가 다시 주요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도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모스크바 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한 남북클럽 맞대결에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단속과 자산 몰수에 대한 불안으로 현금 대신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일부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팀 회의를 열고 제한적 타격을 포함한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종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석의 핵심 통로인 만큼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 외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는 전략적 안전관계 구축과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 세력으로 표현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공식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다시 공동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이란 전쟁과 함께 주요 안보 현안으로 함께 거론됐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양국 모두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모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일부 참모들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가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수 있다고 언급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드론이 81대가 격추됐지만 일부가 도심에 떨어져 3명이 숨졌고 고층 아파트와 기반 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의 정유시설과 송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이 5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바 공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추진되던 종전협상이 중동정세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양측은 최근 다시 대규모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휴전을 둘러싼 갈등 이후 양국의 군사 충돌은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7일 밤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한 점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양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의 충실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며 가능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인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등 35명 규모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처음이며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선수단은 검은색 단복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현장에서는 실향민단체와 시민단체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수원을 머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남북클럽 맞대결은 예매 시작 12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돈줄들 사이에서 현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

이미 확산되면서 고급 아파트를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돈주들이 고급 아파트의 위아래층을 동시에 사들인 뒤 내부 계단을 설치해 복층 구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건설 경험이 있는 제대 군인 노력조가 맡고 있으며 중국식 복층 주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주들 사이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경우 당국 단속에 걸려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층형으로 개조된 고급 주택의 시세는 중국 돈 100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예술 소조에 등록시키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원에서 빠진 학생들은 성악과 화술, 손풍금과 기타, 장고 등 다양한 예능 교육을 개인 교습 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교육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 분야 사교육 열풍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피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예능 기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양덕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강계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4도, 강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가 17도, 낮 최고기온은 신계 23도, 개성 22도, 해주 2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해산, 풍산, 원산, 고성,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8도, 해산 9도, 풍산 6도로 전망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원산 20도, 풍산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잿빛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청진과 운기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16도, 청진 13도, 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운기 23도, 청진 22도, 무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0일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마음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복음 통일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또 힘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땅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지하교회에도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은 결과를 다 아는 뒤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어 주셨죠. 하루하루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걸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걷는 순종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순종의 걸음으로 인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새벽 시간 주님과 동행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이 새벽 시간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올려드릴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올리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어두움의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올려드릴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0: 동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이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얼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김은희의 자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또 두 번째로 만나는 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어떻게 북한 땅을 떠나게 되셨고 중국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때에 들었던 찬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1: 네.
0: 선생님께서 북한 땅을 그렇게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도 10여 년 동안

0: 느꼈던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맺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 때는 그 장사를 하다 나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남편이 술주정으로 그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리카대학 졸업생이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허식결함이고 술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한번 가정을 잃으면 그거 파괴하고, 파괴는 못해요. 그 리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술 마시는 그거 하나만 고치면 우리는 이롭겠다 하고, 시리 제가 10년 동안 자식 버릴 수 없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남편을 어떻게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핍박으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그거 나오는 그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네 집도 가 있으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그게 다 부시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우지하고 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국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가서 살수 있나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걸 뭐 따지고 그거 북한에서 그 있을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신분증 없이 조마조마 나를 보내다가 결국 이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그 로상에서 우리 블로커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블로커에게 문의 하나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아무 조건도 없고 이런 아무 그 우리를 구조 돈한푼 들이지 않고 그 길을 그 안전하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0: 비용을
1: 그러니까,
0: 지불하지 않으니까.
1: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전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그 사연을 모두 들어보고, 모두 가슴이 아파서 우리 북한 이민들을 구원하려고 그 블로커가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있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럴 때도 우리 남편이 핍박이 거기 싫어서 우리 형제들도 나를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진짜 나는 어디도 우지할 곳이 없다.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마지막에는 죽을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이걸 제가 피부로,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제가 저와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남편한테도 마지막에는 뒤통수 맞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형제들도 나를 감싸지 못해서 제가 이한몸 의지할 데 없어서 중국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한국에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도 믿을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모든 내가 괴로움도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하나님만을 믿고 또 진한 눈물의 여정 가운데

0: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따뜻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파를 타고 북녘 땅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북한에서도 분명 선생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꼭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사실 선생님의 이런 지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잖아요.
1: 네.
0: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 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0: 우리 북녘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1: 네.
0: 그분들에게 그러면 지난날의 선생님의 모습, 지난날의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지난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삶을 위한 속에서 저만 알고, 예, 제가 살기 위해서 그저 오직 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운 죄, 모르고 지운 죄, 그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작은 죄도 그게 다 우리 죄고, 예, 그렇게 그런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허물 있는 우리들도 다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예, 그런 분이라는 걸, 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 믿게 되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과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고, 예,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예,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은혜를 받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이런 한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인민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독재 정치하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 나는 지금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0: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걸어온 길, 복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도 북녘, 중국, 북한, 또 고향 함경도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싹이 움튼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김은혜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1: 네.
0: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정착하고 나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8개월 차 함경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남과 북 가운데 이루어 가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 함경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고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를 꿈꾸는 김은혜 자매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J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넉넉할 것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치고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가며 수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모두가 사랑임을 나는 매일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사랑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삼아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법정인 다툼과 소송이 꽤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시대에는 이 명예 수치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망가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소송과 또 이제 이 불명예에 대한

대한 항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제 100% 다 완전한 사람만이 모인 게 아니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100% 다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죠. 성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나오는 분이 한동안 열심히 나왔죠. 그래서 이 다른 성도님이, 아, 저분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참 신실하다. 그래서 참 신실한데 와가지고 어느 날 성도한테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 신실하니까 내가 금방 갚겠다. 새벽에 나오니까 갚겠지 하고 빌려줬더래요. 그 빌려줘서 이제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빌려줬는데 바로 갚겠다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 안 갚냐? 아,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계속 참다 참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의 믿음이 가서 이런 일을 이제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요청을 할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이때 이것이 괜찮은지,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덥석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는 이런 교회 안 나온다. 나가고 나중에 본인도 나중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또 나가고 결국은 다. 그는 이제 물론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액수가 크거나 어려울 때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고발해버릴 때도 있죠. 법적인 검토, 막 소장 날라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사도 바울 귀에, 아, 교회가 너무 자꾸 갈등이 있다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자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오늘은 김 집사가 법정 소송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비 집사와 다투니까 승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C 집사가 D 집사 승소한다고 또 막 그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A 권사와 B 안수 집사가 또 승소한다고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네 목장에서 기도 부탁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더라는 것이죠. 1절에 너희 중에 교회 교인 중이죠.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자, 여기서 구태여,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왜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자, 불의하다라는 건 직역을 하면 의가 없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디코스.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람들. 여기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자, 성도 앞에서 한다라는 건 뭐냐? 교회의 판단과 권고를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할 때 교회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단계는 뭐냐? 1단계.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하고만.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돌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그래, 미안하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얻은 건데, 16절에 그래, 말은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가면 한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거는 그 상황을 본 정확한 증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말하는 곳곳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 빨리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신관계를 따지고 변화가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때는 출교 당하는 거죠. 출교.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겨나가는 아주 심한 중범죄, 버리고, 이제 여기서 회개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돌아올 때 교회는 그 다음에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교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출교로.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제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냥 툭 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너 한번 맞춤 말을 하고 바로 이 항구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칠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이 법정인 소송들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높은 삶의 기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함의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아, 이 세상도 거룩하게 사는 너희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사는 걸 알고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 이 사람이 돈 5만 원 안 갚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전에 내 볼펜 가지고 갔는데 안 돌려줘요. 여차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도는 천사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성도의 씨름은 세상의 갈등보다 더 위에 있는 고차원의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만 히브리서로 가시면 1장 14절에 353쪽 신약성경 이렇게 접고선 353쪽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가는데 이런 천사보다 위에 있는 특권을 갖고 오히려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일은 어떻겠느냐.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4절에 그런즉 고린도전서 6장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들이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에서 좀 빨리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쓱 나간다는 거예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볼펜 하나 안 가져갔어요. 고발해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는 겁니다. 아이, 저희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아니 볼펜 한 자리 갖고 싸우네. 5만 원 갖고 싸우네.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발해. 나를 고발하면 너 가만히 앉는다. 그래? 나도 그럼. 피차 맞고서 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것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 법정 앞에.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이 억울해서 못 참는다 하고 막 덤벼드는데 아이 놀랍게도 뭐라고 그러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아, 이건 충격이죠. 어떻게 억울하게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40절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짓까지 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이고 이거 이 오른뺨을 맞고서는 막 흥분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너도 한 대 맞으라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갈등 지수가 극에 달한 이 나라 가운데는 웬만하면 이제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말로만 조용히 하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천히 완면 몰수하고.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이제 세상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 성도와의 관계와 갈등은 결국은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 교회 전체의 거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불의를 행하고 8절에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서로를 정당화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소송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원수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은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소송도 그렇죠. 이 특별히 이제 유산 문제를 갖고 많이 싸웁니다. 네가 5천만 원을 더 갔냐? 내가 5천만 원을 더 갔냐? 네가 1억을 더 갔냐? 내가 1억을 더 갔냐? 막 싸우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간은 다시는 보지 않는 철천지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유산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내가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내가 차라리 1억을 포기하는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네가 더 잘 돼야지. 이걸로 네가 더 잘 되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억울해서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이제 형제가 아니라 왼수가 되고요. 남매가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유산을 꽤 이제 받았어요. 근데 형제가 8형제였어요. 8남매. 서로 달라고. 이 장남이 있는데 서로 달라고. 그래서 이 장남이 선택한 게 뭐냐. 다들 요구하는 것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땅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오래 기다렸다가 더 이제 가격이 잘 오를 때, 그 당시에 거기가 막 이제 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서

0: 나눠주면 좋은데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더니 아니 왜 기다리냐, 당장 팔아야지. 더 어떻게 좀 꽁치려고 오빠가 그러는 게 아니냐, 형이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형제들이 돈 달라고 빨리 당 팔자고 닭자를 하면서 드글드글 하는데 막 못 견디도록 밤잠을 못 자도록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그래서 아 끝까지 참았다가 더 오를 때 받는 게 좋겠으나 이걸로 의가 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빚을 져가면서도 나눠서 나눠주고. 지금은 그때 나눠줬을 때보다 몇십 배가 더 올랐다 그러죠. 그런데 다 하고 의의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의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의상하자도 넉넉하게. 그게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 끝에 막내는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빚을 져서 다 하고 나중에 자기 몫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여덟 남매가 아직까지 명절이 되면 모이고 추도예배를 같이 드리고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아주 우애를 같이 잘 돈독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중요하고 그 당시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너무 이게 큰데 이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교회 거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관계에 더 지혜롭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로 성숙함 있는 성도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신뢰가 깨어지면 사단은 곧 그 틈을 타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밖에 뿌립니다. 세상 나라의 구조로서는 교회 안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론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는 그 화살이 곧 교회로 돌아오죠. 그래서 화살을 맞으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또 한 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같은 경솔한 행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을 성실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5월에는 그 어느 달보다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믿는 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기념일 중 교육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겠지요. 목회자들을 돕는 것 중에서 으뜸은 중보기도일 텐데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교육자님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의 시간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기에 소망하면서 오늘 첫 찬양으로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도 인간의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크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61장, 새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깨닫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요. 반면에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희대의 영웅 나폴레옹은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내 일생에 엿새를 넘지 않았다라고요.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 지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행복의 길을 가르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서찬 초등학교에는 학생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떠나 학교가 있어도 다닐 학생이 없었고, 마지막 선생님인 푸할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한 뒤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학생들도 인근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푸할아버지가 은퇴하고 몇 년 뒤 이 마을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8살이 된 슈에타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도시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푸할아버지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찬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절벽에 가까운 길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40분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고 푸할아버지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푸할아버지는 매일 40분씩 절벽을 올라 학교로 출근해 단 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온 지역방송 기자에게 푸할아버지는 이토록 고생하면서까지 출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이 학생을 가르칠 것입니다.
1: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매일 가파른 길을 오르는 선생님이 있듯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매일 기도하며 찾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시죠.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때는 귀찮고 불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되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 그때는 놓쳤으나 지금은 꼭 붙잡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길로 우리 가족과 지체들,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우받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를 비방하고 해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상처 주면서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보다 힘든 지체를 찾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스승도 의인도 할 수 없는 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스승이시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 우리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첫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슬픔에는 행위가 따라야 하기에 다윗이 직접 금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든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라고 하지요. 지도자의 순수함과 본이 되는 행동은 이처럼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처럼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죠?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고합니다. 백성 중에는 다윗의 사주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자 그런 오해가 벗겨진 것이죠. 다윗이 아닌 요압의 단독 행동이었음이 드러나자 다윗을 향한 백성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변명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38절에서 다윗은 그의 신복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자신을 대적한 아브넬을 큰 인물로 회고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지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요압은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있기도 힘든 인물이에요.

왕권을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압의 대적인 아브넬마저 죽은 지금 다윗은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갑니다. 늘 긴장하며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슬픔이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나요?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횡포에 시달렸으면서도 그가 죽었다 하니 도리어 맥이 풀려요. 실력은 없고 아브넬 덕분에 호강하면서도 정작 아브넬을 인정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진작 아브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을 평소에는 인정하기 싫어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힘이 빠져 어쩔 줄을 모르지요.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스보셋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저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에게는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바아나와 레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2장 8절의 군장 아브넬과는 차원이 달라요. 소수민족의 작은 부대를 이끌던 자들이지요. 결국 이스보셋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아브넬도 죽고 부하들도 소수민족의 소수그룹 대장이 전부고 하나 있는 조카 므비보셋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울 집안은 어쩌지 못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저 불행입니까? 사실 므비보셋에게는 이 일이 일생일 대의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만약 므비보셋이 건강한 왕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적 위협이 되어 일찍이 제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되어 정치적으로 위협 요소가 없으니 도리어 살아남아 훗날 다윗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 이스보셋도 있었지요. 다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이미 길보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므비보셋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려서 자기 힘이 적었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지는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의 열등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원래 왕자였지만 두 다리를 절고 불편했어요. 저는 잘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연약한 므비보셋처럼 축구도 공부도 큐티도 숙제도 잘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좌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제가 하나님 자녀

그녀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 아침 기쁘게 큐티할게요. 입니다. 자신을 혼낸 아빠를 미워했지만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자신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하며 자기 잘못을 돌아보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0: 하지만 저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게 싫어서 못 들은 척 하다가 아빠에게 혼났어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가족을 잃고 다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해놓고도 저를 혼낸 아빠를 미워했어요. 앞으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무비보셋을 돌보아주신 하나님께 저도 돌보아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주시길 기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내가 오늘 약하여서 하며 자기 약함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므비보셋도 그래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약함이 도리어 그를 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다윗처럼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강한 척, 잘난 척,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내가 직접 처리하려 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큐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평생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10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

한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우리가 오늘 38절을 읽었는데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에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어디에 두셨느냐? 광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해 가셨다. 교회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자기 설교에서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두 그룹, 뭐 한 사람과 한 그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설교에서 대조를 시킵니다. 모세는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게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집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39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 사람은 세워지고 한 그룹은 버려집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그 차이가 뭐냐?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표현입니다. 광야의 모세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 온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온유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이 이 민수기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민수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반면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온유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성경에 썼냐면 완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먼저 온유인데요.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합니다. 이 아나부의 복수형이면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되면 아나빔이 됩니다. 이 아나부, 아나빔 이 단어의 어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난, 가난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빔, 아나부는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광야 교회에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셔서 먼저 뭐 하십니까? 완전히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됩니다. 40년을 처가살이를 시킵니다. 거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이 I am somebody,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somebody가 아니라 nobody,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모세를 완전히 풍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모세의 8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위,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지식, 자기 인간관계, 자기 지위,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 곁에 계셨다. 하지만 내가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 가장 순전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뭐가 많았습니까? 없는 게 많았습니다. 조직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교회가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교회에 함께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곳입니다. 자신만만했을 때 모세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가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된 모세를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온유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 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다시 확인받고 주의 손 붙잡고 이 고난의 긴 터널을 뚫고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거든요, 섭리.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 이게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애굽의 정치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애굽의 정치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산의 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20절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여기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지질이도 박복한 운명이라서 악한 왕이 모든 산의 아이들, 히브리인들의 산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최고로 불행한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안 좋아서, 인생이 불쌍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산의 아이들 다 출생과 동시에 히브리 가정의 아이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죽죠.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숨어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근데 버려진 이 갈대상자 속에 있던 모세를 누가 발견하느냐? 애굽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세가 바뀐 거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다 배웁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학면을 다 배웁니다. 거침없이 자라갑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에게 40년의 시간이 다 차게 되었을 때에 요때 크로노스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모세의 나이 40세가 딱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광야로 보내십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도망

자로 또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 끝난 존재로 망할 줄 알았는데 모세에게 또 때가 옵니다. 30절 보시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 30절에는 크로노스라든지 뭐 카이로스라든지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프레일로우라는 단어예요. 프레일로우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채워졌다, 충만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40년이 참에 이걸 직역을 하면 40년들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40년이 충만해졌을 때에 여러분 이 프레일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똑같이 쓰인 단어가 프레일로우예요. 때가 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아닙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프레일로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처럼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3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은요 계속 설교에서 때를 강조해요. 때를.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씁니다.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카이로스, 당신이 정하신 그 시간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프레일로우, 하나님의 충만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와 방법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필요 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온유한 자의 순종을 통해 거룩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반대가 완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악은 완악. 이 완악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알면서도 일부러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 이게 하자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로 바로의 마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 완악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이게 한 단어로 만들면 완악함이에요.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완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사망

사망의 땅, 종살이했던 애굽, 그 애굽을 동경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적인 완고함이, 그 불순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다. 거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안 간 겁니다. 니느웨 안 가려고 다시스로 그렇게 불순종했던 거죠. 이게 하자크,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애굽을 나와서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2주면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성한 남자들은 한 4, 5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40년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년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멈춰있게 하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 어떻게 삽니까? 지 마음대로 지가 만든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 불순종의 백성들, 이 백성들 외면하시고 버려두셨어요. 어디에?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요.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하늘의 일월성신. 그들이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 지 마음대로 섬기도록 내버려두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불순종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들이 사라지는 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2세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하고 달랐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범람하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따라 가라. 들어가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 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 견고한 유리고성,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기도 하나 없는데, 작전도 없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침묵하라 할 때 침묵했고, 성을 돌아라 할 때 성을 돌았고, 이제 함성을 지르라 할 때 모두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온유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말하는데 사실 거룩을 말하면서 뭐 쉽게 말해서 구별된 거다, 다르게 사는 거다, 이걸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순종했어요.
그때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경제 문제를 붙드소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리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집에서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엄마는 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는데 여름 신앙 캠프에 3일만 참여해보자. 그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아들이 캠프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캠프 당일에 부모님은 아들의 행보에 놀라면서도 부모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캠프에 기적처럼 오긴 했는데 아들은 이틀째까지 그렇게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집회날 아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5년 동안 아무 비전 없이 정말 은둔형 외톨이로서 숨죽여 있던 아들이 글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야, 그 당시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 꾸준히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또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 때 봉사까지 진행하게 됐대요. 옆에서 부모님 지켜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꿈을 꿨는데요. 그게 바로 취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5년 동안 세상 친구들에 비해 완벽하게 뒤쳐져 있던 이 청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병원에 취직하게 돼요. 더 은혜인 것은 교회에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야 이건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들썩들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진 것 분명한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요, 이 기적이요 피디님,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힘이 빠집니다. 의심이 됩니다. 아니 뭐 내 간증이 아닌데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기적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마땅히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아이자의 식스현 워십 밴드의 이 보이는 라디오 찬양을 좀 틀어드릴 텐데,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구원의 감격,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은 어떤 감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평안을 얻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평강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특별히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의 소망이 들 때, 그 어떤 형통의 모습도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환경이 어려워서, 뭔가 뭐 딱 막힌 문제 때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날 사랑하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첫사랑, 그리고 그 감격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큰 기적이 그냥 잊혀버렸기 때문에 오늘 더 낙심하게 되고 내 마음은 더 이렇게 그냥 저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광야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에서도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선명한 그 기억,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기억이 희미하고 뿌연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촉촉한 성령의 담비의 역사 같은,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더 기억날 수 있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평안해지고 새로운 힘이 샘솟는 그런 복된 수요일 아침 맞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오늘 생방송에서 연결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은 이 구원의 감격 또 천국의 소망으로 그 하루하루를 힘있고 생명력 있게 달려가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연결할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나만의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10명 이상에게 전송하시면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부장님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6952님 오늘 설렁탕 선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아침에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마음도 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분들은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촉촉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되고 싶습니다. 5012님이 글쎄 이런 기도 제목 지금 막 주셨어요. 8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우리 막내딸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딸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5년 동안 있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기억, 그 기적의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 5012님의 딸 8년 동안 은둔형 막내딸의 그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막내딸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셔서 우리 이봉진님 기도해 주세요. 장경화님, 장미희님, 정행알프스 그리고 강성자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KSS2514님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방송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합시다.

자,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귀한 분 만나볼 텐데요. 아,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어요. 8923님은 피디님, 저희 조카 경석이가 있는데요. 우리 경석이는 현재 10년이 넘도록 은둔형 외톨이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데 주님이 우리 조카를 꼭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조카가 꼭 경험하고 누리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조금 전 또 간곡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8923님, 제가 우리 경석 형제에게 문자 주셨으니까 제가 응원에 선물을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 조카 가정으로, 아셨죠? 제가 설렁탕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8923님이 그 주소로, 경석 형제 주소로 꼭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 우리 최상권 아이디, 특수학교 교장입니다. 몸이 아프신 선생님들이 요즘 많아졌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찬양과 함께 또 이 방송과 함께 놀라운 또 회복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란 제목의 찬양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죠. 박명철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제목은 회복.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놀랍게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이 기적들, 이 아침에 저는 이 방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찬양 듣고 뭐 오프닝 좋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그런 귀한 아침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오늘 링크 꼭 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어요.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0: 선물 같은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아침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내는 우리 피디님, 우리 김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 아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0: 그러니까요,
1: 행복하고 상쾌한 아침이더라고요.
0: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0: 예.
1: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오늘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0: 맞습니다.
1: 다들 행복하시죠? 어떻게 핏님 행복하시죠?
0: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1: 행복해 보입니다. 네.
0: 제가 어제 이 오프닝을 쓰면서
1: 네.
0: 아, 이게 오프닝과 나의 삶이 같은가? 이 구원의 감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이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1: 아하. 네, 뭐
0: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제가 그 제 카톡 프로필에 이런 게 써놨거든요.
1: 뭐라고요?
0: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아멘입니다.
0: 그런데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놨어요.
1: 감사가 핵심이군요.
0: 감사하고 네. 있다면.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1: 네.
0: 감사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도 사연 보니까 어때요? 아까 오프닝에는 맞아요. 5년 은둔형 외톨이 그 회복된 사연이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내 8년 된 우리 자녀가
1: 네.
0: 딸이 있다. 8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1: 맞아요.
0: 1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우리 조카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1: 들 수도
0: 있어요.
1: 네.
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고 있다.
1: 그리고 아멘입니다.
0: 또 이런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 선교지에서 정말 뜨겁게 그 마음을 펼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만나볼 분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1: 네.
0: 먼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께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선교사님의 여러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사진들도
1: 네.
0: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아이 뭐 저는 그 사진 안 봐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하실 분은 할 수 없지만
1: 네.
0: 여러분 보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1: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 네.
0: 우리 이미래님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오프닝을 못 받으셨다고요? 다 가셨는데 꼭 한번 오늘 거 보시면 다 어제 것도 볼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오프닝 말씀 자 이제 공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일단 우리는 어떤 나라로 가보게 되는 거예요?
1: 자, 오늘은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여러분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0: 예.
1: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 떠나 봅니다.
1: 남아프리카 공화국, 흔히 우리가 남아공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는 아프리카에서도 경제와 문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남아공에는 영어를 포함해 11개의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 민족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무지개 나라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곤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는 아픈 역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졌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 교육과 치안 문제 등 여러 사회적 과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0: 받고 있죠. 오늘 함께 하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남아공의 대표적인 도시 케이프타운인데요. 이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입법 수도이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도시 뒤편으로는 거대한 테이블 마운틴이 펼쳐져 있고요. 푸른 대서양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케이프타운 역시 관광지의 화려함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고요. 빈민가와 청소년 문제, 마약과 범죄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장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자, 오늘 복된 아침 생방송 네.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오늘 이 생방송에 연결된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이규성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이규성 선교사입니다.
1: 박수.
0: 네. 와.
1: 선교사님.
0: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1: 아니 인상이 엄청 좋으신데요.
0: 그러니까요.
2: 네, 저희들은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사용하다 보니까
1: 예.
2: 항상 밝습니다.
1: 야. 아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린이 전도 옆에 우리 그 메인 강사님 같은.
0: 어, 그러니까요.
1: 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규성 선교사님.
0: 네.
1: 그 가운데 케이프타운.
0: 오.
1: 오늘 케이프타운은 어떤 도시예요, 선교사님? 아까도 우리 좀 소개드렸지만.
2: 예, 소개를 잘 하셨는데요.
1: 예.
2: 케이프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뭐, 세계에서 경이로운 자연 문화 유산, The World's Wonder Nature라고 하는 테이블 마운틴도 있고요.
0: 네.
2: 또 희망봉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남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뿐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0: 오.
2: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들린 도시이기도 해요.
0: 아~
2: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그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선교적으로 봐서는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관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약간 우리나라의 인천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2: 네, 인천은 너무 또 서쪽이고요. 저희는 가장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서단에 있습니다.
0: 남서단.
2: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면 목포나 뭐 이런 도시가 있는데 환경은 부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1: 부산과 비슷한.
0: 또 항구 도시니까.
1: 제가 케이프타운에
0: 네.
1: 정말 가보고 싶어요.
0: 가보셨다는
1: 네,
0: 줄 알았어요.
1: 정말 가보고 싶고. 아니
0: 네.
1: 우리 극동방송 이제 그 예전 우리 직원이셨는데요.
0: 네네.
1: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준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0: 오,
1: 목사님이세요.
0: 오, 네.
1: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0: 오.
1: 오랫동안 선교하셨어요.
2: 김준원 선교사님 잘합니다.
1: 오, 잘하세요?
2: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WMF라고
0: 네.
2: Western Cape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선교 우리 선교사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1: 야.
2: 같이 와. 저도 이 WMF에서 작년까지는 실행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0: 굉장히 가까운 사이시군요.
1: 이야, 알겠습니다.
2: 예, 예, 그렇죠.
1: 오늘은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준원 목사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과.
0: 맞습니다.
1: 만남을 갔는데.
0: 네.
1: 아니, 선교사님, 중요한 것은 남아공, 그 먼 땅,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요.
2: 사실 저는 MK 선교사입니다.
0: 아.
2: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2002년도에 먼저 황혼의 나이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영유아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먼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시게 됐어요. 사실 2000년대나 1999년 초반에 아버님 어머님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로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아이들의 눈방울에 푹 빠지셔서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해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주셔서
0: 와.
2: 그 비전에 순종하셔서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선교하러 가셨는데요.
0: 네.
2: 언어적인 또 어려움 또 문화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9살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남아공에 2004년에

0: 정착하게 됐고요. 지금 23년째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우리 가족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섬기자는 비전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 어머니 아버지와 사역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어머님께서는 남아공 이북에 있는 보츠와나 나라에 부모님께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선교하러 가시다가 토네이도 같은 무불의 폭풍에 만나서 자동차 전복 사고로 바로 어머니는 쫓겨나시고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이 땅 케이프타운에 묻었습니다. 어머님의 복음의 미랄이 되셨죠.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바뀌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이 홈타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묻히시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1: 네.
0: 제게는 케이프타운이 또 엄마의 땅이기도 합니다.
2: 정말 그런데 네. 엄마의 땅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조금 놀란 게요.
1: 네.
2: 우리 남아공의 이규성 선교사님이
1: 네.
2: 일단은 여러분에게 좀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는데
1: 오.
2: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요.
1: 네.
2: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게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
1: 네, 네.
2: 한국에 21년 만에 오셨다고요, 선교사님?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2: 그건 아니에요?
0: 아내랑 단둘이 오는 거는 24년 만에
2: 24년 만에?
1: 네. 와 그러니까요.
0: 예, 대부분 저희들이 MK 선교사다 보니까 그곳에서 네.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래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선교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대로 왔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쵸, 교대로 그쵸. 왔지 아내와 단둘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3남매가 있는데 네. 다 대학생 이상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제
1: 체육이 있고
0: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이랑 치료차 이렇게 가게 됐는데
1: 네.
0: 아내랑 단둘이 모국을 방문하니까 너무 좋아요.
2: 아니 저 왜 좋아 더 좋을 수밖에 없냐면 수현 PD님 우리 선교사님 귀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1: 오 맞습니다.
2: 지금 아마 출신 학교가 총신대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네.
2: 총신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선교 인상 이걸 이번에 받으셨다고요?
0: 네, 아유 이게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어떤 사랑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125주년 우리 총신대 개교 기념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총신 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박수 한번.
2: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네. 제가 먼저 상장을 제가 상 받으신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또 물론 선교사님들 사역이 다 귀하신데
1: 그럼요. 네.
2: 또 이 상은 더 특별한 상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몇 학번이십니까?
0: 저는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V학번입니다.
2: 이야, 영어교육과.
1: 영어교육과.
2: 이번에 그러면 그 이제 소감도 뭐 한번 발표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0: 소감은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2: 아, 그렇군요.
0: 그래도 수상하는 자리였는데
1: 네.
0: 하나님께 영광이고
2: 야.
0: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야, 이번에 상... 참 귀하시다.
1: 네, 받으시면서 많은 장면들이 또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2: 자,
1: 네.
2: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함께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도대체 이 24년 만에 부부가 또 한국에 와서
1: 네.
2: 또 여러 이 일정을 보내고 계시고
1: 네.
2: 또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역들을
1: 맞아요.
2: 그 땅 가운데 펼치고 우리 부모님이 함께 했던 또 그 땅에 정말 그 복음이 정말 전수가 돼서 이 자녀까지 선교사가 돼서 그 땅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1: 네.
2: 지금 한 제가 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조금 편집을 했고요.
1: 네.
2: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하나하나는 아마 이규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의 기도의 열매일 거고요.
1: 맞습니다.
2: 또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또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아마 그 모든 가족들의 또 그런 선교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1: 네.
2: 지금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우리 영상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5초 뒤에 이 사역 영상 함께 한번 보시죠. 5, 4, 3, 2, 1. 와.
1: 데레스 레카스 소프콘베이스 미니스트리.
0: 아이디를 보여드릴게요.

0: 급식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물론 급식 사역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숲 키친이라고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숲 키친 어린이 교회 사역입니다.

0: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역자는 것 같은데요.
1: 제가 우리 한국에 나눔성교회라는 성교회랑 지금 15년째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가 없고 전기 시설이 없는 남아프리카의 오지에 태양광 전기와 태양광 십자가를 보급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역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요.
1: 저도 아이들하고 있으면 항상 저렇게 끊겼고 흥이 납니다.
0: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우리 그 잠비아 그 말라위에 있는 성도들이 태양광 설치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빛 앞으로 전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그 동네 식구들이
0: 다
1: 처음으로 태양광 전기가 설치될 때 이렇게 기뻐합니다. 남아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없는 교회들에게 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 야,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세요. 우와.
1: 아, 제가 이제 현지어인 코사어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0: 현지어까지. 와.

0: 네, 그 고요래 십자가, LED 십자가 켜졌을 때 성도들과 주민들이 함께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와. 아니 지금요 저는 놀란 게 선교사님 이렇게 대화할 때는 한국 사람인데요. 저 사역에서의 목소리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라네.
2: 맞아요.
1: 예, 거의 아프리카 텐션이에요.
2: 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계셔서 그런지 발이 땅에 안 붙어 계시는
1: 지금 선글라스 끼자 네. 기타 연주하는 분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네. 지금 막 지나갔어요.
2: 네네.
1: 이야.
2: 네, 이건 어린이들 교회 사역인 것 같아요.
0: 예, 저희들이 습기친 사역이라고 예. 저희 케이프타운 지역에는 가난한 흑인들 빈민 지역들이 타운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거기서 지금 22년째 지금 교회와 또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가난하다 보니까 또 토요일 아침에는 학교 급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예, 빵과 수프를 나눠주고 또한 예배 사역으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2: 네.
0: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 그러네요.
1: 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와. 선교사님. 참 네.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직접 이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영상으로 좀 짧게 봤는데요. 참 선교사님께서 어떤 진심으로 이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지 느껴지는
2: 그러니까요.
1: 순간이에요.
2: 맞아요.
1: 우리 수현 PD님 어떠셨어요?
2: 저는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 선교사님들께서 네. 이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거기에 확 빠지셔서 남아공으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선교사님.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복음으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도 이렇게

0: 23년 동안 사역을 하신 이유가 이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 예쁜 눈망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선교사님?
1: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환경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로 희망을 찾아가는 것들이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오고요. 직접 와서 보시면 우리 흑인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맑은지 모릅니다. 네. 그 아이, 흑인 아이들의 그 눈망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예. 네.
2: 참 이 귀한 사역들. 저는 아까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0: 바이브가.
2: 네,
1: 제가 좀 바이브가 좋아요.
2: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인터뷰 상하고는 달라요.
0: 그러니까요.
2: 현장에 갔더니, 야.
0: 설교하시는 모습이
2: 흑인 목사님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와, 그런데 그 복음의 열정이 또 느껴지고요.
0: 네.
2: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시면서, 야, 이런 감동이 있네요라고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의 이야기, 저희가 지금 유튜브 49분까지가 좀 정규 방송이고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말씀 나눌 텐데,
0: 네.
2: 지금 선교사님 오늘 힘이 드실 때 좀 보는 사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가족 사진이래요.
0: 제
2: 가족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정규 방송이어서.
0: 네.
2: 한번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3남매네요, 선교사님.
1: 네, 3남매 사진인데, 예. 아내 생일 때 우리 3남매랑 같이 아내 생일을 축하하던 사진입니다. 아침에 깜짝 축하 사진이거든요.
2: 지금 사모님, 선교사님이 지금 상당히 놀란 얼굴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2: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0: 네.
2: 이게 바로 이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선교사님?
1: 이게 2000한 10년 꽤 오래된 사진이죠.
0: 네.
1: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사진이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지나서 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둘째는 대학교 4학년, 막내는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아이들의 저 해맑은 눈빛과 웃음과 저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저 사진을 보면 자동적으로 웃게 되고 힘이 나는 사진입니다. 제게는 보물과 같은 아이들, 보물 같은 사진입니다.
0: 자녀분들이 다 남아공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나요, 선교사님?
2: 지금 저희가 49분까지가 정규방송이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조금 더 우리 유튜브 상에서 들어보고요.
0: 네.
2: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보라라고 들어오시고.
0: 네.
2: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김수현이었습니다.
2: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그리고 기술의 윤석준 또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49분 이후에 우리 유튜브 상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깍지를 끼워보시겠어요? 모두 다 한번 이렇게 예 깍지를 끼워보시겠습니까?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저는 지금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다면 한번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깍지를 껴주세요 하셨을 때 누구나 그냥 편한 대로 깍지를 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탁을 드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조금 어색하죠? 불편하시죠? 네,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심을 키우고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시간을 낭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받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주위에서는 신비주의자라고 광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게 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는데 완전하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0: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셨을 때 새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언제든지 이 번호로 아빠한테 연락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빠한테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돼. 아빠가 바쁜 것 아이들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압니다. 여기저기 통화할 일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어요. 언제든지 아빠에게 전화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어쩌면 전화 반대편에서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통화할 수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처럼 반가운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일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늘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부담스러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혼자서 조용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제가 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틀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서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주시면서 통화하는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숨고 싶지 않고 그분의 문제를 숨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왜 1년 반이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외에 그 밖에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고 끙끙 앓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느 자리에 있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위보다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때 노예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초라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죄수들을 돌보게 하셨고요. 또 애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도 하셨죠. 조금 오래 걸려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자리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잘 지내고 계셨어요?
1: 네.
0: 네. 네. 한 주간 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사님?
1: 네. 미국 다녀와서 네. 또 막 그 서울의 조카 결혼식도 토요일에 다녀오고
0: 네.
1: 바로 그 다음날 주일에 또 임진 예식이 있어서
0: 우와.
1: 정신없이 이제 보냈습니다.
0: 네. 엄청 바쁘셨네요.
1: 네.
0: 아니 시차는 좀 이제 적응이 되셨어요?
1: 아 시차는 바쁘다 네. 보니까
0: 아,
1: 네, 바쁜
0: 자연스럽게
1: 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차 적응을 잘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0: 네, 와 결혼식도 또 다녀오시고 임직식도
1: 네.
0: 그때도 감사하게 제가 낭독으로 좀 참여를 하게 해주셔서
1: 네. 저희가 영광이었죠.
0: 아닙니다, 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좀

0: 어떠셨어요? 그날 소감을 좀 못 여쭤봤는데 이제 함께 하실 동역자분들이 또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셨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임직 예식을 준비할 때 이제 보통 교육자들하고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돌려봅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 동선이랑 막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데 이번에 이제 임직 예식을 하면서 아, 실제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이게 다른 게 다른 게 아니고 감동이 달라요.
0: 아,
1: 감동이 없으니까 감동이, 그냥 시뮬레이션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거니까요. 그거랑 실제 그 현장에 있을 때의 감동.
0: 그렇죠.
1: 이거는 정말 이게 그냥 예상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분위기가 어떤 예식보다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임직 예식보다도 정말 분위기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정말 환대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살짝 웃음을 터뜨렸던 이유가 진행하면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서 아 너무 민망해져가지고 아 리허설과 실제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1: 실수도 꼭 기획된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근데 무튼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했던 임직식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임직식을 이렇게 따로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웃음꽃이 피어서 뭔가 어떤 그런 임직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피어났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우리 목사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교회에 든든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서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0: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데 이 시간은 주제 찬송가를 저희가 한 곡 듣고 찬송가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듣는 시간이죠. 목사님 오늘 어떤 찬송가로 함께하게 될까요?
1: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가입니다.
0: 이 찬송가를 특별히 좀 선곡이랄까요?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1: 그 아까 임직 예식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따스함 포근함, 그 하나님 품의 그런 어떤 안락함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런 가사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한 품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곡했습니다.
0: 아멘. 자 오늘 SOS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의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먼저 듣고 와서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까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SOS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목사님 오늘 함께할 본문과 제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욥기 17장 9절을 통해
0: 네.
1: 하나님의 바뀌었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바뀌었스? 혹시 약간 그 비타민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욥기 17장 9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1: 아멘.
0: 아멘.
1: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0: 아멘.
1: 열매를 거두는 3단계가 소개됩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됩니다.
0: 아멘.
1: 어떤 때입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0: 아멘.
1: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0: 아멘.
1: 세울 때가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0: 아멘.
1: 신앙은 경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적은 피곤이에요. 영적 피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미국에 있는 동안 한인마트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마트에서 바카스의 짝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카스와 아주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뀌었음.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바뀌었으 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인데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왜 일곱 번 넘어질까요? 전진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0: 아멘.
1: 앞으로 나가려니까 넘어지는 일도 생기는 거죠.

0: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1: 아멘.
0: 둘째,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임직식 때 가운 위에 두르는 스톨이 있는데요. 그 스톨에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1: 네.
0: 흰색, 빨강색, 초록색, 보라색입니다. 절기 때는 그 절기 색이 있어서 그에 맞게 두르면 됩니다. 임직식 때는 정해진 색이 없어요.
1: 네.
0: 집례자가 판단해서 이번 임직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색으로 스톨을 두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색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성결이죠. 정결, 정직함입니다. 모든 임직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1: 아멘.
0: 흰색 옷은 관리가 필요하죠. 혼자만의 힘으로 흰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희게 하는 힘이 늘 필요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 죄가 희게 됩니다.
1: 아멘.
0: 오늘의 찬송가 2절 가사가 그런 내용이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1: 아멘.
0: 이번 임직식 때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 딸의 믿음을 위해 늘 축복했던 부모님, 남편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아내, 부축을 받아야 앞으로 겨우 나올 수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들입니다. 그 모든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함께 했기에 임직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1: 아멘.
0: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친구 되신 주님이 방송을 듣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바뀌어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앞선 찬양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방금 듣고 오신 찬양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이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한 며칠간 너무너무 날이 덥다 했는데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뭐 빗방울이 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 되니까 뭐 지면이 좀 젖어 있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런 비를 보면서 아, 날이 정말 흐리다. 꿉꿉하다. 뭐 정말 눅눅하다 하면서 불평어린 시선으로 볼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 더웠는데 너무 시원하다. 덕분에 출근하기 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든지 다 시선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뭔가 조금은 꿉꿉한 날씨처럼, 뭔가 그렇게 막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꿉꿉한 그런 날씨조차,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원한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앞선 찬양의 제목처럼 너는 꽃이야.